0: 라더니 토 담보시에요. 토 담보시에도 딜 준란 춘주시에요. 준란 딜 준도 주바기 준람 준주 섬으로와. 준주다. 데네 준주다. 데네 뒤그 준람. 뒤서 섬으로. 데네 내가 준람 섬이요. 다 디나니 준구 준람 저도 다지 남준아 준전 찬년도 요르고 대단 저와 요바기 다지 르크 덴자다 대탄단 저와 요바기 덴제 고르카시지 송요래. 배차자비나다 남준아 주 자동적으로 치르스나 내롱 제니 전배 다도 방송요래. 내롱 제니 내롱 제니 저 내를 막이 롱 제나 뒤든 세 줄랑서 예송요르고 디노 내롱 제니 저 세단 줄람디니 다 내롱 제 제니 롱고 하고 니네 대 본론즈는 저지요르고
1: 네네
0: 뒤그 줄람자 제니 코 뒤그 남신 줄아리면서 가서 저자모 저터 말고 된데 인사도 세단 줄람디니 다 롱고 본론즈 희나 저지요르고 된데 이제 내롱 제니 저 세단 줄람니 젠버건 남준 제문도 다데 내 홍진 쪼다니 세단 주나디 상상전 홍진도서 내가 홍진도서 보는 거래서 아니 늘 팬바도서 렌저로 거기 쇼네 어 든든성 요래 디데레 니네 데네 다동 맨저 렌진 좀 상아 장제 요래 데네 지 냉한고 치들 다 메카게 늘 따죠 배차에는 지 아주 내염도 좀 나보 그저 깰단 넘질라서 버저르고 대기는 아주 다다 지 저스러다 저 깰다지 요르고 대 드는 장르고 뭐는 냉한고 치들 대탕 치들 드는 주보가나 다 되네 갈래갈래 시를 진짜서 단전 줄 드는 림스 토 당보 아주 저저 상로 놓는 데서 진짜 레몬고고 냉한고다 드는 대송 치다 대 갈래갈래다 지출라 반줄 줄버선주라 드는 림아도 저단 저렇게 아주 선문도 세라 소바된서 지 진신이도 저 룰은 창조도 저 내중 공고도 대송던 저가요 봐.
1: 이게 준셔라
0: 준셔래 준셔. 근데 다른 준셔들 배전 안주자요. 당아선 준주던 저가요 버고 대송 점 무슨 윤바다. 소사 주진 매이 풍보다. 개된 신절 열근 진로 방송요. 대배 최송으로서는 대송 점 무슨 윤바다 저도 뭐마이나 대송도 집어 줘. 초강로고는 주제인데 대송 요사 주제인간들은 누저 말이스. 아니 무슨 연 받아 저도 그만되지는 따라서 봐 마두와 마두와 저거 따 따고 선다 근데 현저 말 따 가긴 뭐 여러고 아 근데 이제도 따 무슨 받던 현행 말이지 다 근데 좀 다서 가서 쇼치 고고 신 것은 대사다 준주 된진다 뭐 뭐 하신 거고 근데 이제도 지 제니 랑코드 여보여 봐 요새여 봐 니네 랑코드 그냥 칼로와 되지 냠냠여 바르고 막 겐바존데 다 냠냠여 봐 라케드서 여보여 봐 라자 여보여 봐 근데 송스 다 간조 만주지 든든든 셀든도 다 공허 계신 거 삼산르지 데네지 랑코 칼로 라케메바 라자메바 랑코 부세메바 든든도 만조스 다 디쇼는 남주조 단데 주젠조 단데 멘코르조 단데 수말 고조르고야 그 된자 가르치신 것 다다 나 송스
1: 디딘 드니까 송조르죠
0: 송조르는 거고 데네 개된 신증 약근 증조 반조지데 협차부 담아 송 거고 배차에는 야간적인 개바된 만조스 야가 개바돼서 소소차 남자 못 봤는데 나서 뒤가 손도 사도 많이 되네 개발된 토보자모 연했더니 실린인가 요러고 사우된
1: 양살린인가
0: 요러고 되네 근간적인 생기질 만지스 근간 생기질 전에 생도서 단 농게 저도서 렌해 중종의 저도 참아서 단저 생도서 초초 차도르고 되네 생가를
1: 잡아다제
0: 잡아다제 되네 생도 자총의 리더로 단 님반을 저도 되네 생 개발간 생디간자다 마 생도 차 차는 마 살달린인가 요러고 되네 근데 이나도서 차린인가 요러고 효체스에는 힐린인가 요러고 근데 인생도 개된 신절 약은 전조반 너나 너나 사단 너나 람다지스 너나 두사대 야보지 따고 그랬어 사대 너나 람다스 람다서 간대고 다딘선 잔재 드라리 코에든 인생 가히 로고 현은 무슨 란치 준 거고 카 방거가 뭔가 얘는 약간 저기나 차 잡아라서 뭐 준 란데지 강거가 뭔가라서 깨졌더니 여보 요러고 제모 된친 육도 조된샤스 제모 된다 좀 실어 만져서 된다 침보 있는면서 가서 된다 침보 인지 뭐 좀 로고 뭐 된다 얘는 로바다 냠도 송스 조된샤스 조단 된바 되는 때 가서 로바다 된다면 육발라서 뭐 토 다 육발 좀 그만 되는 다 이제 다 이제 전자라서 뭐 지금 그 송에 고차라서 뭐 된다 침 매도 육발 요게 된다 크스
1: 다이
0: 어 최선을 통해 이제 휴지 열고 된때 말이나 지금 다 잡아라서 뭐 그만라서 뭐 된다 토비 있는 거 지금 정송사게 간다 라캐 전으로 컨 송스 야 휴전은 조보다 냠도 송스로 지금 만져서 어 된다 협차 좀 소용이요. 되네 다른 데만 세바게 제 녀냐 탑전. 니 간제냐고. 냐보 된다라서 되는 뭐 요르고. 데 녀냐 탐저지나 지 세녀 말로 주베 제대로서 다 간다. 대상 다 세는 뭐냐면 뭐 모르고 되는 로충화돼서 실은 참죠.

0: Samasale de chikwari kuwa de so kam de son pe yung boka usala de so ka patong guru go dendro yin se de tini kuwa de so yung ka nying maris ka che trawa yin na dendro diteng la so ba yung ling yin ka yore dendro chap chi a yin na da de so wangbo de so ler se ma rong ba ma nain zon rin jondro son yore kuwa de so pun ra yin na kuwa ka che trawa yin na dendro jima po chi ya la so ba rik ju pe ya ka nubat dendro mele wong na sama ma nain zop dan rigo tan sema da yore de ko nubat pa nyam ne roza ka nubat nyam ta ma nain zop dan ra chi la jondro lin yin ka dendro yin se de da jik zhi gom xiu ba ya dang zhi ba dang wu ni lu ba qi ma xiang wan qin qin nga qin qin yu gu pen jiu gu zhu ru gu qiang du gu pen jiu gu de su gu du tu lu ma tong ne nong gu dan ma xiu ba la su bu an gu bua bui dun zhi yu ru gu bua bui rin du gu qin la su bu tong gu sao zhi san du zhi lu ma tong ne zho ba di ma xil dun zhi zhi du tu lu ma
1: sen du lu ma ba
0: sen du lu ma zhi lir o da de su cang ma de ne ge xiu lan zhu ji de zuo qi wa lu gu rang yin gu wan gu gu rong rong men ju zong du ren ga den le yi sa du rang yin ge xiong du de den rong ji gu ru ma zi ga yu lu ma re si den le de su ga sheng le ge juan den de yang sa ta ge men ju lu de zhe zhe zhe zhe song yu re
1: ma sing ge na ba da da che ji sen ji men le zhen de na bo rang xiao ju min ji kang ge min ba mo rang ba ge ma ge ga de ni ma la bo ju suo ri bi yong da song zhe xi ni xue lan ji zhi ju guo la jiang de dan le xi bi zhe ba ji re na ba si men ti ni ga zhi li xi zhe ru de ge ju xue du xue ni ge ge xue lan zong mo bu jia du xue zu de ji ni zhe
0: da du xue de namjian wen nang zu du namda du ji zu ru guo yar gun dun ji ye ru guo dene da bo ge suo ri ba nang la ji ban de ju ji nang la ne ge suo dang xie zong ge ne suo le pa dun ne du zhou le ya xi yu re 진네 드바 니즈 니마 로드든 샹드 니즈 데네 데시프차 예와시온데 지가 소가 야가 뚱가 군두 그메존 다니레 니레존 두졸이 와시요레 데네 두족데라 두족수소라 만라바게 존함텐타 든저시요레 차시웨이나 다지 담보 군칸르제네르고 군카데 군두데 잠모레사데 방게 시록 남히 잠모레사데 노게 메조데 쇼킨봄발 바비보가라소바 카좀 들고 카좀 보고 안게 되는 난게 메드든 바든 레용사도 되네 사마도서 쥐진 땡지다 니네 쥐람도 친로 이거스나 쥐람도 빡빡 그다 삼네 따도 거세 지 빠르게 구제 되는 건죠 빡빡 구제 요르고 다 실로 롱초된 얘기 빠르게 구제 건죠 라바도 한좀 보고 거스 한도 좀 보고 이제 내가 좀 보는 거고 한좀 보고 이제 내네 깡바도 저 깡바도 주세도 좀 대휴도 깡바도 비모도 저러고 그래서 된소 저주 야보소죠 내네 콤반르진 콤바 사이 강바 니렘 난데 데존데 콤바
1: 콤바 좀보 나
0: 좀보 니자리데도 다 된상 다 조지든데 콤바다 여보든 요르고 저노 니스 진짜 논 콤바를 실을 세고 도미게 줬단데 근데 다 간데 롱 촌도 콤바 좁어 여봐 논을 작탑라 소바 근데 메신 야는 조지 조고 있는 자 야는 지 된상 그 줄랑선 요르고 어든데 또 하는 너드니켄 세존아 카레나 좁어 그래 된지 내가 지금 다 근도 금메니가 다 직관자지 금메 되는 하고 장면 대한 줄람데니 제발 가서 된지도 근도 그 줄람데 다른 야 줄도 그가 제론 제노 금메 돈 그리고 대세도 간다 조선자도 야 효치를 동안에 든든된지들이
1: 지가다 서가고 드실라 저나 간이 된지기요
0: 나서다 지가다 서가는 아주 뒤에지도 냠듯이 손으로 고 다서 다다다 벽소 가지고 나니 다니리 니리 존데 담보 지가다 다니 디가스이나 지도 그 서로든 님하고 어디 접어지 난게 메드든 냠저도 되네 군가사도 베킹데 야 다운 휴레 근데 전선 때에 줄란도 전주지 때에 걸었으나 조르지 렘바 룩용다데 렘보치 Chukchia chapa mayeba, chung chapa mayeba. Tene pelsena shubwa la soba jya, chisi zo, shubwa jya, kunye, punye zo kumale, tundra zo jya tang. Tene jitsai tundra lan togu resi, jimu tsar, sasi jibu o tundra, jik nga su tatwa jena, pong tundra. Tene jik hengi chumna la soba yusala, chusen zo tundra yina. Da tingsan lingka tong zo rogo, tundra wede, sasi jiba pong la soba tundra gana, jik sasi sisa tundra la, chusen tundra la, ndoji te, jika yina tundra zo gu hinga. Tene soga ki tundra jina, ki zo rogo, nima de tsai kyuk chen rogo, nima de tsai kyuk chen rogo tundra yisa du, jini nima da tundra na kyuk chen po ndoji meba. Hingzhe la soba, da, hingga chima la soba rogo, tundra lindoji, tene long sibu yosa tundra lindoji ta, chu simo ki lu chujo, da zubu chujo te, nenga chimbo re de, zubu yangse yangse, zubu chujo ta, tene kuyi na di sabju, tene kangba nda jina si kang tundra nando, kangba da sayi da sola jik, chima shimbo ki jik, buchu zogu ma re, tundra yosa, da sasha jibu tundra di si siwa ki shecha sa tundra la, ndoji tundra ring.
1: Tege, yaka kudu su tundra jik shuna gani janze kiyono?
0: Yaka kudu su tundra, suru tundra, chabada chula soba, lenxia chewa rugu, tundra rizadu, tene medru di nyamro dhari. 메조드 바베바가 고시 메조드 설 현으로고 된제 인제지 세존나니가데 메조지야 답신되지 된 거신고 된제 인도지 사자 감 감히 치사가 되신 도교다

0: 남데 감시에 제사 레메사 배잖아 강박 도르고 된다라 마차바 대보 누지도 내가 좀 모르는 거. 어 마차서사 감시에 제사 공박 도 가서 단르고 된다지라지 되네 차마대 봐. 되네 제단지는 내가 휴게 뭐 많이 봐. 대버랑이.
1: 대보시네.
0: 대보 좀 누지도. 된다지. 저
1: 된가 저랑 되네 지금.
0: 된가데 두가 간저지리스는 약하사 대박 치박 내도서 돈리도서 치박 내도 돈갈 넘어서 좀센 텔라테네 줄람데 구데서 저저고 가버젠데 흐혀트데 뭐 구고스도 구데서 사본나지르고 구제도 사본나지라지 점하신 뭐 요대박에 된저 구군저 되네 강바데서 렌셰티스 요네야와 착착라서 봤담 서게 제사인의 뜻은 렌존을 자르고 대상지 강조네 강원도서 즉 능해 제사 조사 열고 뒤서 단르다 강바도서 즉 촉 착착라서 봤다 된절 누주 간단 너드니게나 소가다 뜬가도서 니마 착해 침 열고 된절 인서도 니마 나는 혁 침 문도 시점 나는도 강바 능해 뜻이 요바 된절 되네요
1: 나선
2: Bertang Silu Sori Yunglu Da Song Dun Javi Nirik Jutap Dang
3: Jong Chua Kanda Di Song Hizi Ni Di Tan Lang Dun No Ni Ling Mur Yue
2: Singhi Namba Tata Che Che Sin Yiba Ne Kam Ki Lung Tin Che Di Tan Lang Dun Hibi Le Tsin Dere
3: Che Nambi Di Tan Lang Dun Hibi Kam Ki Lung Tin Sin Jura Gas Hyo
2: Nga Tsui Che Che Lu Sien Nin Che Di Tan La Sen Kur She Jin Yue
3: Chichi, ngachilin chila do nan si jo ma jiba nuru.

0: 당보 텐데 뒤뒤서 뭐 뼈에 일
1: 넣었어. 넣었지 저기 저 양지 솔레 소리 좀
0: 솔레 소리.
1: 근데 뒤뒤 정말 가래 된 거 주이나.
0: 아, 다 다스 노래 에 사고지 나라 롭지 그지 좀 망보라면 도가.
1: 그때
0: 다른 게 다 롭쇼기 뒤뒤는 이제 망보 있지 나 봐. 어, 어떤 게 뒤서는 이제 초라다는 중마서 아. 다 소소는 게 가신 예배 레가 들는 게 쇼선 거 소소는 게 메 메시지는 게 튜니 예배 레가 치아 상규요. 근데 좀 잡아 다른 게 뒤서 뒤에 초라지 마당은 지 롭지 능도 있나. 다 남자 거기 가요미 때에서 뭐 다른 게
1: 중력도
0: 뭐 교육소 때 있는 봐. 롭지 능도 차샤나 뉴딕 쓰지는 게 메바. 티니 인더 롭지 능다 뜹디기 고지 송하는 게 쇼치 내매봐. 근데 막 데이팅 주역이 다 된대지. 그것도 탐지체에서 뭐 로딩을 근데 또 근데 로링 탐보니 로링이 벌써 데이팅이 또 되니 다랑에는 로링 탐보니 숨버티게 받아. 캡상스네 캡보스네. 지숨치 다 정말
1: 다 단다. 대나게 토마디 톰라다시 쳐서 딜랍데 나로리로.
0: 제제. 제제.
1: 갑자기 난게 지나는다. 다들 너무 틀려도 요 말봐.
0: 그거
1: 잡지 아니 로브존스 위에서 근데 근데 그래. 봐라 담라게.
0: 어, 드리 다 왔어요.
1: 대나게 랭크도 줘.
0: 네, 다랑게 다 다랑 총도 있으면 범위 클라 님보스들이 치 드니 다랑게 있는데 레가 있네. 다랑 카르 호브르유 텐데 시워라. 범위네 다랑이네 다 땡조스네 다 이지네 슈치고 치고요. 드니 다랑 로브존스 치는데 로브진들이 망부민도 드니 엠마 다 투딩다는데 저기민도 롭지 다가민도 소소랑 게 랭구치에 레샤는 딜럽이죠. 티네 다라인데 다는데 나라인 녀만데 묘여 다는데 구금데 진데 롭디나는 구금데 또 다는데 나는가 아는데 지기여스는 어데네 야부레 소소랑 게 내가 가신유비 가신유비 내가 치에 죽네 걔들이 가래 소소랑 나설럽 겨르지 소소랑 사무 통계를 다 소소랑 게 되다 하든지 쓰길
1: 내
0: 인파민이 이제 내 카레는데 티토라 다니 샤샤토 치에 잡죠 있네 다 지금 이제 넘기 위해
1: 그래서 갑자기 미카즈는 제가 주고 있는지 말 봐.
0: 다소 미 숨요래 때 로고 숨치에 티네 다소 숨네 쇼티게 나라이나 다소 다 다랑이 능이 말한다 다니 지승기 위해 어 응이 능이 타니 줄롭지 나라 강아요 비즈니 로고치야 그래서 다 그저 봐 다소 예물 별롭다 망버 요아라 이내 양 타니 이제 예미 루팅이 잡아 요아 말 그러니까 타는 롭종 이제 슉치고라 마치 차가나 된다 친치 그 망부 통게 봐 이 혼자 쓰기요 당한 저 독치고 말이 이놈아 팸이 롭디죠 내놈아 내놈아 사내놈아 내놈아 타리문데 침버레 안저 롭종 치에다 롭종 치에면 수수는 가시유 빌려가 샤다다 텐데 치도 야보여지 땡이 콘도 찰라 티일 콘도 친네 다고 좀 롭다 숨추서 데일리니 네르데오리 제 다발란데 지스코 수수 드드 초이 드드 세네 동예 치 다 고무 직동 기계 직동 양들이 내가 슉축 메겨다 롭지 추 롭지 받을 주주 직직이라 진짜 봐 고무 다발로 고무 기계 텐데 수들 라지 소요리 소요디니 그놈 다고 내가 친게 로링 숨버군데 시버군데 튼저군데
1: 야리
0: 대고서 롭다 텐데 산에 홍예만들 내가 내 두는 편보 편보도 다시야드로 내는 카리 군지 슈쳇비 주 말하는 이제 안인지 다 튜닝 강내 내가 지기요 내게는 땡예만으로 렘냠용 추어라 대시안으로 편보도 사실컨데 저는 카바니 좀 연구
1: 레슬레스 안 단다지 주자 이제 양 고조르 봐
0: 그래서
1: 당야기 디 차시요 양면
0: 유시네 봐 다랑게 근데 섬길라 다 내가 흘리에 투치 니레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랑게 내가 찍이 돈 로직 섬지 다 내가 토티 레크 네다 디라이 투 마요네다 레가 투도 안 당보 레가 투 레가 직 샤닥다치 티니 콘데지 네 소소는 게다 다라이네 니라 차샤서도 돌아 그러니까 가시에서 슉치 보이라 다등이 어 다 소소는 게 가신 유비 레가 돌은 게 치야 레가는 다 차샤나 소소 가신 유비 레가 들이 지도 좀봐 레가 깔리 가주 카위네 쌤나나 조서 수부다 티디 나와 있는 용도가 발라네 님마 민지 총다 안들 님마 경기 대단 대인 좀봐 다라이네 다 그좀봐 발라 차라 친친친 다라이네 콜레가 콜레 가시르 님네 독신이 데리디 데리디 샤샤서도 강님 또 얘기 드시더리
1: 이게 통도 빨라서
0: 때 따라이네 때 근데 콘조인데 빨라 콘조다 근데 총이 좀 빨리 콘조다 어 내가 빨리 가냐 도와서 그 인지다 빨라 내가 근데 빨리 가냐 도와다 내가 네 샹 심바 지나서 빨라 독신 그다 어 내가 근데 빨리 도이나 나랑 내가 내가 가신스 내가 나랑 메어리 그 근데 소소 내가 개체 내가 찍고 난 샤다 지야 근데 어 근데 숨고 예 근데 에 따라 롱버리 샤샤나 면서 요데 다주다 데리고 지주지라 비고다 카렌디 퉁궁 지지지라 디지테 퉁궁디 퉁궁 닥서는 것도 텐데 조명 강하는 그거 친구도 텔레가도 지나 간도 도와 섬겨요
1: 아 지지 다들 지나 파일 로제 자자사도 제약이 언제 눈바 찍인 줄 봐
0: 그래
2: 다다 지지야 생기 빌린치더나 베교 롱치 인치레 콘 칸게 롱치자 ngata ngi ju bi hyola ki bi lin chi de re ngata chi kho so ja kha su ga ngo char mi chi tan ju li de si ra la zang ni ja chu ki jin de ba da da da chi ram bi ta che lam bur chu de gin che cha de khu wen gin sen da nyu na to bi zhen ji so long ge hyo ba de de Jackie Sinki Nanta, Nyanshu Nawa Peta. Daga Chi Jubi Hulan Ramu Monsi, Gadi He Junyue.

0: Tini 소범이라 근로 파스 속았어요.
1: 아, 네. 맞아요.
0: 또 그거 막 낭사라.
1: 낭사는
0: 봐. 다 다주로 레가친 게 망자 우리 뷰리
1: 뭐라.
0: 때 콘솔라다 이제 소범 근능도 다주로다 우리 수수 팀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줘야지도. 다주 소범을 근로스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1: 조조스기라.
0: 파스는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거유수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쪽 수수 롱반 유비 이제 소수도 줘야서 다 다주 소범을 이제 다 콘솔라 가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이 초근 뒤에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쪽 뒤에 강주 파스는 괜히 강주 파스 올리는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1: 아, 링아.
0: 링아 요리.
1: 네.
0: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아, 상다대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다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튕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다 민자 대진이 직치 민자 대진 소소 직종 티니 상 텐주 민자 대진 진 카레 공지 십시 텐데 Tini tepcho chee sambur, tini sang da beo tini suyo. Tini teo chini nega jik suyo yore. Mezi tinzo takzun da, sibin suyo, gyukje tinzo takzun da, da lungba sinar da, da sibin ki tungu lak yore. Da sibin tiki pe chee sambur. Da tujin chashin na, chumri gandu ka mikke ne da, shu ne da, yang nindi kimzang chung ne da, yang kimzang kar gyo ne da, sibin masang ji shan yore. Tini de zamba, da darang ki chumri kapcho da gandu wa sam, tini darang ki sibin suyo de lo, sibin tiki kosu. Tini takzun da, ara di ngema ngema takzun lo lu yuru yore. Tini yuri zamba, o ta 차셨나 우리는 이제 예물로든지 별을 용해 차셨나 벼락스인지 유들아 쓰면 코를 벼락스는 굳이 망고 하고 오면 도가
1: 김제
0: 가른다 우리 벼락이 근데 네 말하는 수주 리네 요아리 이네 주니 증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래 균지 속도 지나다 뒤 맞아 이게 다티 간제시다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네 무지 하고 요 말아 대 다른 게 녹선 그 엉이 벼락이 차셨나 우리인다 아 약이 난 차셨나 더이 원래 바이두 속도가 티난 녹차와 이네 저도 좀 봐 벼락로다 벼락이 루주 있는 숙집 돼요 말이야. 경제 관련해서 코타는 그 로규 건도 샷다다 말아. 퀴저래. 다 나랑 녹성 그 네 차시나 게릴루든데 별의 용에는 어 별락 노르제다. 그 수준 그 조단은 이제 그 좋아하는 이제 요래. 그 법단은 이제 레버 그 로규는 이제 요래. 근데 시타든 이제 또 수야게 다라네. 심축스네다. 다랑 심드스네다. 다 된지 시 최신네 된지 요. 다 나랑 다다 내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저거 다저 롱바랑는데 별아법이야. 또 롱어 야작하시야. 롱어 동작하시는 이제 로규 주요하래.
1: 별아디 메인 가수래.
0: 다저네라 슈페라디네 조페라스 요래.
1: 조페라.
0: 어 조
1: 직지랑
0: 그래. 어, 직지랑 그래. 티니 인조페라 때문에 내가 숨소요 그래.
1: 아, 네.
0: 렉바치다 징지치 티니 자,
1: 또다
0: 징스네.
1: 징스요.
0: 단 이제 그 징디스요나. 다 가리는 이제 미창메다 이제 가리는 배제시 도시. 제가 콘토버지네. 이제 미창 제가 이제 스스로 뉴니트네.
1: 이제
0: 배제도 말 봐. 이제 스윈 샤유. 티올레는 다주 롱반으로 다 이제 텐점 니드는 봐. 텐점 양은 이제 치계가 이제 막 이제 퇴근국이 잘라 숙집이 와라. 그냥 근데 배주지에서 뭐 티닌다 망자표라서 수요래.
1: 다
0: 망자표라서인데 다주 민 거라 건조 망자표서 표라서 다. 제 건조 파세 망자표라서는 양 민의 링처로도가 티닌서 봐 건조 망자 알아서다요래. 티니 다주 때 쪼고인다 알아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저 표라서 이제 우리 표라랑샤 티닌다 망자표라서 이제 지게 그 잘라서 내가 니니 총제 수들치. 다 건조 롱베인다 망자스 요라.
1: 그래서
0: 우리 다주인다 롱바 천나나 망보 여때도 되고요라. 이네 티 퉁공스 내가 텐데 슉집 요 말아 인더 치예급이 뭐냐 버츠부 튕겨리 우리 두다 고 망자고 시 데콘 녹스 심죽스스 그냥 거기서 한번 있어요 하리
1: 로스
2: 저우 베라타 루 스빈 다브네 세린 산줄라 키 증아 키위 팔주야 튕콩 키제 공기 튕콩 데니 조시비 망이토 Bödang, Sangso, Mangso Jia Lani Nyu De, Shetsung Shiba De, Yul Di Mangso Zu Nga Jue Jia Medo Do Yin Yue. Dedang Du Cong, Kongge Hyo Nga Lang Dang Gong Shenyal Xie De, Gangzhu Pasi Tuan Zi La Di Wei Yang Bi Cong Lam Cho Yin Vashe. Wana, Kong La Tuan Zi Wa Jian Rin Zui La Ka Di Gyo Tab Dang, Lop Qin Tuan Bi Xia Ya Sa Du Xin Kin Zo La Ki Yi Yuan De Yue Dam Hi Na. Di Ne, Bajong Longqing Yingqing Li Kong Kamke Longqing Jia Nga Dang Ngi Ju Bi Xulam Xie Bi Li Qing Nang Di Gor Xiu Jin Bi Qi Jia Meng Tu De Sin Nang Ye Ba Xue
1: 지난번에 자산 자산 사들진 사베 소지로 봐.
0: 제일.
1: 다들 이제 다 지난 게 소셜 쪽이 전세기 내리로 봐.
0: 제일.
1: 지난 게 손디 지기야. 남도 주 맞도 다든데 간 두대 나뉘 왜.
0: 예. 다 자산아 아 다주는다. 다른 가서 때 총비고 망타지 통기 우리 다 로브진로마 야 예 로브진로마 텐디시 망다용 근데 자자사 되간라 친 테니 공주의 능력이 다 미라 도당치에 마당하시네다 테니 소소 염용 마당이다 테니 다와 니숨 테니 랭가 망아 있는 로직 테니 치서 봐 자샤서 되고 지지 야 너네 다 치샤 잘라티 속이와 말 민도 다 로봇 고샤다 지기 민도 테니 니 인데 공주 갈리 카트기 쓰기 총리 강라티 괴고 민도 테니 쓰기 봐 다 네 테니 인디서 봐 다 다랑이 네 머시대 탄 총리 강라네 다랑이 테니 오 테니 도와 섬기 네 다 다랑기 텐줄라 테 머시대 강이 레아 칸테치네 강이 치중 잡상 요아리서 되는 다랑이 강해직 채워는 콜로빠 머신 버치 다랑 무튀고 딱 그르사지 그르 기어는 다랑 티랑랑 탄 다랑이 다 소소는 게 되니 다랑이 알아야 수행이 총리가 그르주 체이도 봐 강해 가서 탄 다랑이 강해 차셔는 녹상 그 그래 네 탁강에 레레 니니 여러서 조야 인도 봐 네 차상아 랑네 드모도 능이 코보고 능이 있네 조가 주는 게 여러서 치야 섬기여 다랑이 나타 카레 레가 고 첸사를 대이 땅에 샤다다 치야 섬기여 다랑이 차셔네 올 티샤 레가 치도 봐 니마지로 또딩 다 네 또딩 찍조 샤다 레음도 틀라고리 쳔 띠네 그브리데 수수의 류보에 미자주라
1: 때
0: 다랑이네 쇼 탕가는 가랑다 공진이 수부치 수예고 수요 총리관도 교육 한리도 테니 잘하고 양트리고 메고 잘하고 총리관도 때문에 주부민도스나 어 경제 크게 주부민도 잘라디 수예야 돈도 주부민도가 미 잘하기 십주 돈도 주부다 틴데도 십주간데 제일 테니 거리 잘라 차선 시빈 다도 시빈 오도는데 타는데지 그 녀자시 얘기다 뒤에서나 다왕알 요 말이
1: 때
0: 다왕알 하 콘도 총리관도 자 테니 콘솔 어 제라 니르샤다 조 아티니 저 머리인데 양이 뒤에서 한번 지고 되고 가서 어디한 콘조가 미 동도 두번 쭉 잘려고도가 들리는 선바 총리고 컵조스네 자 자치 치르주기
1: 때
0: 다른 게 이제 다 어네 치니 레가니 때 연앙이 중내다 망내다 근데 레가 하인 하고요 요 말이 안 레가니 치다 네 중내다 망 레가니 샷다다 치 때 레가니 양 중내 가슈리 때 망내 양 레가니 산이 심바지 신이 용기라 섬기열
1: 글쎄 등산 벽에서 과진내리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0: 레일
1: 양지 상다 뻬서다 마무르바
0: 리리
1: 딘디 아니야 튼제다 튼제 바리 양지 그 댄제 저러바
0: 리리
1: 디 저랑 삼다니베
0: 예예 저다 딘데 튜니 강신이나 카레 소소를 찍고 딘 인식이 말아 뭐고다 잡어 잡어 내가 망보 여라 이내에 스빙을 차시하고 있나 네 딱도 인데 스빈티랑 총리강나 야 튼도 거라 딱도 로니 좀 있대 심주 체위 체에서 뭐로 타든다 스빙이 좌이네다 스빙이 냐르자 체기나라 니주 칸데 퇴메다 야다 샤다 소이나 다티샤 총리강도 튼사 튼다 직도 주요하래.
1: 그래서
0: 봐 시빙기 다는 이제 좌다는 이제 야외도 좀 봐. 총리가 등조 쉬고 태워줘가. 다 다닝 진단 아버님, 나닝 진단 아버님, 다류 진단 아버사. 대이 초등 시부 주 시분 각도니 들려야지. 좁지 무슨 소송샤.
1: 시담대.
0: 어, 진짜 이쯤 보여.
1: 아, 제 레스 레스. 다 단다 명예 강의 제시도 가지도.
0: 다 다랑 타는 이제 달로 튼사도 치더니 이제 로드 치면 타는 이제 자샤사도 챙기는 좀 봐. 다 망우스네 자 텐데 돌아 강아 쉬고 다 다랑이 자샤는 소전에 야치부 동에 도슈리 치들이야. 에 니게 숨게 트레지 미드는 봐 내리 근데 그 약도금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에 소자에네 다랑 소다 니엔 숨게메게 되게 가게는 게 다랑 소소는 게 그든 봐 에 로트 미드는 봐 미 다든 숨게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0: 와스지 다다 되는 미요 미드는 봐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트는도 사죠 소들은 내밀에 락즈는 데 길리스 소소 치에서 소저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르 당즈 다나 표용 마치에 치 낭사 낭시 니리 잡상에 대해서 표리기 퉁고 니리 잡상에 어 통에 유효받다는 이제 저장기 등주 토번들이 수토의 맞지 티튼 차샤나 진이 시계거는데 차샤나 이제 동약이는 이제 심슈진의 유
1: 그래서 다디게 지금 마음비게 차신이네리
0: 성주들
1: 봐
0: 제일
1: 그래서 지난 게 지난한 신인데 차샤서도 나니 열어
0: 제일
1: 양 신두베 가면 가리나
0: 아 다 다랑 다 다 냠뇽스네 다 잘템부지요 다로 숨점 다 차샤서도 주주선 봐 다 그러니까 가래 이제 네 중심의 교대 롱망소아 당에 팀마롱나 네 이제 자샤서도 당나 친아 에 야는이가 튜닝강 친 튜닝강도 레고 뭐 주는 게 된지 자샤서도 치아섬 때 삼루 때 뭐지면도 가 된지 좀 봐 가래 핵이 즉 중네 핵이 양 핵이 간데 많아 핵이 치에 핵간만 곧 지워야 요소 차도가 근데 맞지 봐 내가 한신 소소랑 북섬 요요시도 소소랑 게 내가 들 어 당에 갈이 가서 카네다 내가 들 당아 가 발지 가서 가서 태워네. 내 내가 그 샤다다 치아 좀 든데.
1: 나
0: 소소 이런 게 숨죽스네다. 소소 로제 때 뭐지 그거도가. 제 로제 때 뭐지 그 티니 소소는 게 자자 당부 조예에는

0: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소소는 게 잘라디 소소요라 소소는 차긴 컨디지나 소소는 게 레가디 소소는 간 치토기요나 티니 소소는 게 티 레가디 시올라 유림 컨디지도가 티니 춤레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춤레 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지도가 리자와 텐졸레 소소는 게 보르도 템바 극지게 텐지 돌라 엔지 문지 춤비 다 대시 수 있도가 티니 샤다다 나 그게 시마시 티리 가서 인데 인데 럽든 로만데 인데 자샤서도 망다 주지 인데 텐데 돌라 냠뇽들라 심주 마데 마음 하지어 체 티니 고 하루 흐르소들 체어소들도가 근데 이제 봐 가린다 근데 리드 마용 근데 망다 주지도가 자 상 같이 이제 어 근데 로비 근데 체마죠 나야 근데 뭐 도르 켜마죠 코리스도가 다 내가 가지네 소소랑다 이제 로바 있는 당부랑 간내면 자 티니 자서 뭐 로바 나고를 찾았나 굉장히 쇼에 있네다 티니 로 내가 곱게 자게 인도 있네 이네다 다 튼주인 찾았나 우리 로바 이사 내가 돈도 로바 있는데 마셔보세요 내가 내가 좀 내가 내기 건지 지당하지 양치로 선수 로바 메 로바 강에 가서 티나 소소로 티니 로바 인도 좀 미치고라 심 로바다 각시 티에고레 레가 코에 곱세 장문 레가 코스 구단과 딱다 마디오체 티티데졸라 니즈 레가 코스 구단과 딱다 마디오체 티티데졸라 니즈 레가 코스 구단과 딱다 마디오체 티티데졸라 니즈 레가 코스 구단과 딱다 마디오체 티티데졸라 니즈 레가 코스 구단과 딱다 마디오체 티티데졸라 니즈 레가 코스 구단과 딱다 마디오체 티티데졸라 니즈 자 로바틴 레가 곱세 자게 수더르 샤타다케 티니 소스르 그 춤리던도 자라디 소리던 바 대시 수더르 샤타다다 체서 뭐 신이라 테네지 차샤서 Kyuni, Chitagimintur.
1: Yes, yes. Nying azule kira chawalam ro chudududurwa lungda membamba.
0: Yes, yes, yes.
1: Kira angi samdundi ngonjo yungwa tachimunda chugil.
0: Yes, yes, yes.
1: Yes, yes, yes.
2: Singin rabu namba. Derinka lechin cham dhanin yudhaji. Lechin di sangwe ta somdi tsering tuan drab ta. Nyen drab ta rikzo hiyunkin lozang hirab. Xiexie kinguay nangkin pop tuan drala jirse. Tatsuma tsiri.

na de tam si bo la lo va lo yo da ri kon bon bo da ga ta wo ma ne na

Yang

0: 메션은 존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인수종비 경귀 유인
1: 메션 응고시 주나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교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교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배주 다야 되리자. 딕샤에 되면 바체. 배는 최소 손데나 디니 90 손데 지에 저디 말이사. 나도 인간조 근데 로리. 남균의 균진 제 배주 만전다. 나 배는 좀리 이내로 인간조 벽에 있길래 좀리 만접해. 아니 다디 신달라 박자에 망부 샤도 외치. 아니 계속 이제 모토바

0: 내르 망부지게 당한 저기 링네 디간이야 마차단제 링네 장년라 다 갑교신이 망부지 지소 띵기면 망부지 어디 때 디게 링네 균진 콘랑에 전에 또 처리 생기 링네 바지 임병원의 링네 시윤제 예배나 대회자다 근지디 집어 얼마 아니 정말하게 하루 벌을 지지기 제톰나 아니 다 링네 균지소 딘데 지 면도 선사리시도
1: 제라 다다 안저 그 지난번에 소분한 이게 다 친상진 나로네 야부 균지 제톰나 무리데 편토르르발라 미리티네 야부지 준지다 다베지 토즈나 야카티게 리네 쳬요 베차이가 간조이나 종함을 제가 전부 되게 데 리네 도부지 간조 베글리네 데가 데나 자체로 데 리네 그 림부치 그 리제엔 차대 잠바 야부 송주다 준지 차베 야부지 제 토스나 제가 시용게 다 리네라 유다야 부지 데네 네사나 데리지 과레 초현게 홍보시나 지단 리네 바시 그레가 시주다 데네 데리지 시 조그도 하시 주바지 그레가 시네 아니 제가 소문 안 읽었다. 지 자쇼가 자쇼 생기 되라. 코제 담다다. 지금 돈이 난다 강게
0: 돈이
1: 망우당이 들이 나대서 아장자 인다이. 근데 대마 체병한 수 먹게 소소 배제잖아. 저런지 이나 소소 부고여래. 부고라도 혼체지 라스나 비론제지. 대야 소소 파겐지게 겐티지라서 초그래라. 야 리네 준지 제베지는 예세나 충충네 부고지라 세상 부제그래다. 다대라. 개와 죽으리다 디바팡그리다 세지 근데 제시에 도스는 나야 그 미리 되게 신용과 상로 당다지 여러봐 양띠 부그대라마 차베스네 마저 유다스네 마저 부그대게 안조는 자스나 마음바 부그대게 문티데 된지 엉에 아파 된지 생이 문티데 된지 제거서 예산나디 리니 진지다 주다 근데 간초 총선에 된지
2: 초소리야 Dene tumi zubri sinye ki yiksu dendu chi.
1: Yiksu dendu chi, lasa.
2: Dene dungyu ki komda sinye ki nyanga kerdun dendu chi. Cheko dike sum da lotar si piku yo. Dendu nganzo puyo lopchu tsokchung ki da yunsu ki cheko si cha cha bari.
1: Lasa.
2: Benna cha sha sun tanda zumi dendu di gab daba liru yo. Gab juru liru yo.
1: Ama.
2: Tumi zubri di gab jonga liru yo. Nyanga kerdun di gab jubse liru yo. Lore tingre. Lore tingre.
1: Ama lo mambu ji lo penyu yo siya. Laso laso.
2: Cheko di dabu nali ya. Ani shugu yundu zamba ya. Ani ringne gyunzin dan gyutra.

0: ཁྱི ཕྱད མ ནོ མང པོ ཅི ལ པེ ཉུང ཡ སེ ལ སོ ལ སོ ཁྱི ཁུ དེ དབུ ན ལ ཡ ཨ ནེ ཤུག ཡུན དུ ཙམ པ ཡ ཨ ནེ རིང ནེ གུན ཅིན དང གུ ཅ སེ ཨ དོ དོ མེ ཁྱི པ མེ ན ཤི ར མེ དེ འདྲ ལ ཡ སམ ལོ དང ཅུ ཅེ ཨ ནེ དེ ག ནེ ཨ ནེ སུ སུ ཡིག སུ གུ ཙམ ཅེ དོན ཤ ཁན ཅེ ཉེ ང ཁྱི དོ ལ ཡ པེ ན ཐ རེ གུ ཅུ ཅེ དེ ན ལ ཡ ཉེ ང ཁྱི དོ སིན དང རྒྱ ཅ ya ten di phama da ji jin li ya dang rang ki par ki jo den de khan je ya den de ki jo je zo or chen jo ki jer de ngi nyen ma tam ju da de ne lu rim ni be so den de ya ani ya ya to ro chin je je jung se cha jen ki zo bo bo den de ki da chuk che den de yo ba chin an ni ja ki da nyen ma cha zo mang bo yo ba den de tam ju da lu rim sum bo de li yo ani so so chi je je jer de che du du du du da ya 진짜 진짜 진짜 결정 그 최고된 대가야 쉽게 비워져. 뒤인도 다 최고도 동에 대한 정리 균진단 규자 사도서 하장기 야고를 샀음 그도 안 다가는 신기다. 아주 기진지 인도 다 간다 로카나 야 주지지 로브젠 소스 러브네 제 로브젠 트레부터 배디 최고나 쉽다 지거리. 뒤인도 좀 봐. 다는 네 얘는 말 로브젠 치윤도네 제 조금 어 줘보도 다 배디 벽이 좀 내단 저기 장장지. 뒤인도 좀 봐야 아니 패진 로칸 루프티 최고 빼야게 카드 약속을 지르셨음 그도 뒤인데 기긴지 이내래 랑 뉴제 용서되어서 뒤 로칸 루프티 지르셨음 그도 뒤인데 디나라야 지금 루프티 깜보든데 멤버체 배는 팅산디 티기요 아래 상당한 저 년아 차진도 저 관점도 써야 다 나랑 받쳐서인데 티기요 아래 도저 체류 좀 봐야 아니 루프티 디 까만 이슈도 저 차수나 안 디지엘이야 로말이야 다 삼마다 뒤뒤 째째 마란도 탄데나단 데라 때제 관점도 단 좌외 레완된데 카르도 되다 세제 아니 지기 파 야기 체윤도 아니 뭐 갑치기도 맞아 오늘 그 도난리기도 신 로젠 시부지 마데 세게 지기 됐으나 마시 루트리들 로말이야 페 이거 쉽지 팀이 너 디니 디 땡네 아니 지파 야기 체제제 아니 벽이름네 기고라야 지클리 클리 클리 지 뭐저 체지 귤은 체조 지 삼로 땅조 즉 시에조 지디 아니 최고디 야고 싶지 차겠음게 배지 자동에 한다 시에 다 그래 로칸 루트지 감 싶지 삼바디 배지 최고 양타 부지리 샤 가리 최고 양타 고라선 단데 진내 균진타 다비다야 최고 양타 부지리 샤라 딜이야 야고지 죽토비나 아니 갑조 딜레 데스 통이야서 지도 지 갑조 니언이야서 지도 와 딘디 오다 채널 룹지 제모 때야 독스 마샤 양티네 신다지 근데 지 룹지 체톤 팬 톰에 삼사라 체제 야 갑조 딘데 야 오드데 니야 또 딘디 네 로컬 룹지 딜레 최고 배야게 직균 진단 다르게 최고 배야 야고 제는 문제 제 숙도 지요
1: 제라 진짜 진짜 너무 담아 뮬리지 랑용데 정말 수수 센데 뽑았다 냄바다 야메나 제와크 킴바 진짜 이지르카
0: 도나 십지어레 오네요레 나 어디 지진체 로즈든 심브바
1: 아 올라서 이네 제일 파지 다용데 정말지 로즈든 살로 지지 아이나 자자 진도 총소 되고 그래야가 저 위장 근데 신은 총소 되고 던지지 레도
0: 다디미에 저 금시다 저요레 오네요레 나 딘데 딘메 갈소레 보소 더보다 딘데 촌이 진유메
1: 소야 개지부터 메
0: 딘데 촌메 오네메 저 진네 수수 륜준 돈나 십지요 제 육샬로야 볼로 자에네 딘네 촌이버디네 아니 간주 다 기긴기 레리지베 나로기 다 메메 참부 전부 야고 여러미 딘데 그 최근 날에 수지제 돈나 십고 체리요 다데네 저 숨버디는 수수 김장 그 소에 날에 다기 나 반남을 뉴슈 때 딘데 촌이 진유메 진디 부위네 코란주 가르장이 되고 될라 때 디가네야 지야제 두도 좀도 때 산다게 저 세빈네 지가당배서 딘데 촌이 진유메 다네 저링 그 남배는 다리네 주 딘데 동안 빈데 동안 지 담데 체르 봐 진짜 저래야 카티자 또 자지 와리 도스레샤 아니 라브달레 타그라니 알 로브젠베네 야 주입네 체 딘데 남주 독자 딘 딘데 촌이 진유메 로브디글 세세 땅 딘데 진유메 네로 중제 세세 니 세알이야 네 슈케그 요마도 세세 땅 딘데 진데 니 세토 마르바미 수도 수인네 세세 땅제 탈롱 용구 마르바 네로 중제라 세 제비 아니 야고도 삼세 아니 아 딘데 간 슈케 같이 이게 도스레샤
1: 소소라 주부데보 제다 생칸데모 제 딘데 제그 로지게베 되게라 진저디 잡바데 차찬라 아 소소 센데보 로마나보 지부지 여레 에제
0: 지부지도 와 세사르샤
1: 아니 제 신나라라지 로지 조시바 아제 근데 나로가 양시고 근데 로잔도 요시 근데 너네 휴디 생거 태효게 데나다 양나레가 근데 체에잖아
0: 다디 망보여레 디나론네 땅에 生个

0: 캡슐 찍디 카레스는 사고랑 아마 되지. 내 전전날이야 보면 좋아. 빠상 부딪히지. 내일이야 내 터키스랑 비유전도 현재도 강에 가르쳐서 좀 봐야. 그냥 강에 캠이 누워서 오늘 비유 먹으시 하고요 마. 오늘요 마. 내가 그걸 봐. 근데 다 안 저도 스탠드 보고 다 다워지 다워니 저리 약게 근데 라스도도 먼저 다 기진 게 쳐봐 쳐 그러봐. 이 로고 전부 차셔라. 가서 니양아 결된 게 지 담보 딤루 쳐 그러봐. 되네 전두나 쳐 그러봐.
1: 그렇지.
0: 딤루 날 레벨 로고 전부 터집샤. 신 담보 된 민두. 네 인도 좀 봐야. 네 보면 되게 저 저런 게 지 근데도 쓰지 좀 봐야. 영화 다 수수 개이 자야 디. 내 수수 랭겐레 지기 요사. 개제 띵원에 알아야 원에 신고 쉬어지 되죠. 아무네 다 답변이 내가 뒤치다 지기 요사래샤. 랑가데 창조 그 남지를 두고 요자. 아 패진이 더 돌래 쉬게 하시라도 삼지지. 딘제게가 쉬긴다 심 딱 숨고
1: 섬아데. 어
0: 숨슈. 근데 쉬고 티해줘라. 아 딘제 다 딘제 망 나타 망부 예.
1: 나서. 제라 다 제대로 이나 소소게
2: Derenka limon de rinci na pe yo xie zu chen le kan ka na yue xin yo ba gen ci de zhe ma la da ta sa tong de ni bi gi ren qi jia bu ni da yang de yue ni tong ni li bue jia ren ni ju da ta gong pe le wan ye ba yue ji ni limur si ki yobie.

0: Kandajili lose was over. Kandajili are shady gens or Kandajili gig in the Cuba Chivas and Tatu Kanglo Susan near Valle. Yuda changes and by an petty Renetti in Tange. Miss Jones near the Jabin Milam Santungumar Valle. Look duty, Ludini, Zeria, Carine, Buddha, Kesiana in Eregi, Carcarican in a charge of Judua. That does. やじゃんがらんずさすすじねぎじんたんじぐじんばら。じんじとんぐとたじゃんがれさんのたなちわすすみりねてねれたべんどじねてぴんでよれ。ちょんせねんがれげらてねれじねてしゅぴんぐと。だんべんがれたんでろじしゃがろまらてびねれじねてぴんでぺんしんばれしゃ。べじんだとぞねじねぎじんたらんやんがんちちぎゅ。せなてれしゃ。さそとじちちにぐじぎせたじぐげくとねてんじそんよんでさま。なんぞがてら
1: ジンジシェダシェ、チェベシェダシェ、ジャシェダシェ、ジェ、ジェデヤ、ダダダ、ガランライナ、ジェ、ガガン、テレセグレ、ダマンボジ、ロンチニチン、ナンジェケ、ダガレカシェセティレバラ、ダテノマジェヨンデザンバ、ペケトネテレダ、ヤンダダ、ロンチン、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ニ 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 나와도 멍시 템보 대가네 아니 수수 신이 신라 덴토버지 저랑게 마신 발신달에 야고시 덴토 마르바 디 직전에 대진내데 진내데 장배기 그림 나로라다 딜라 가신다 아니 답배기 동에 숨쉬 지교 망부요리 다 이내를 숨쉬 지도 유튜브 전에 이내를 다 장기 당상기 내가 디 디다 좋아시부 매베소지 배나 좋아시부 민도 전에 다디 숨쉬 디 림베 마 냠주고도 가 아니 다디 연애를 다 수수 잘하신다지 능도 전에 안 주게 님 주기 디나다 팔람 작게도 침매소시도 우리 망부지 기습 나나다 디숨쉬 디 여지들이 이내를 디 바로 바다 대 쇼킹보 인도잖아요. 다디 랑라 로드 연애를 접촉 뭐 말을 봐. 다 지난 뒤 강에 친구 지르샤 생각도. 진네 다다 자기 투급지 인도잖아요. 안 저기 진네 뒤 다 수준 코네기 탄네 캡자 지단다 규자 지단 아니 뒤 다 틱지 제일 르베 소식도 팅상 인도잖아요. 자기 쇼킹보 인도잖아요. 다 드럭이 탄데기 저던 뒤네 자기 되게 락차 되게 표제 야고체 규자 치토비에다 신 제수 진예기 다 하나 탑람디 야고체 표제 동토고 했었어. 다시 모톰나 아니 먼저 간잡네 당하게 수준 규자 지단 다가 관련이야. 민망부 직진에 두주여 말에 니나 옆다 한리기로 봐. 어디에게 강해서 침부지르사. 다시 버티 최소네 지단 최소는 가는 저다. 진내 수준 뒤에 균제 제보 코레 용문도가. 저 네가 나서 되체. 답변은 먼저 진내 뒤 균제 제 뒤로 뒤 먼저 표조단에 들어봐. 표조단도 전에 다 남규기 저자니 강에 간을 배줘 당고 두잖아. 아니 거기 간을 배줘 당 도매대. 다 변화 차서는 간을 또 전자 지간을 배줘 당고 여바 차서는 전자 뒤에 들었기다. 저던 뒤 등상면 이게 거고 단 둥고 두잖아. 먼저 다 뒤 살도 있고 누버지 고기 생기 살도 뒤 단데 전자 있네. 자 제부 뒤에 간을 배줘 당 도나. 뒤에 균진 지르샤. 살도 뒤 매소는 이마 수균 다 장 간을 샤는니. 다 균진 뒤에 근데 중요한 상 심대지도.
2: 제라. 되게 대마도 어떤지 용도 먹고빠지라. 소소케
1: tat yujine
2: sema to bji yobe nawandji ta jingne le yore yapone yore inaya tat shitso kala ma
1: pe to
2: shitso ta tumbji pe ma to bezondji ta dela nganzu hyuja
1: sa ta de zo de satte gri ne nganzu tingsangge satte gi chenje ine ta khari ine ta na ai gi pyeje mangbotang go ta de ge yenge chenai gyunje yago je sengge ta na ai gi ta na chenje de ye nganzu pyeogi jingne da nyamje chetona nganzu de gyunje yago cheto go ruwa kesi de nyamje 침모토나야 단단 밑 점링 게 미리문도 이제 망부직 뱃띠 근데서 에야게 던져띠게 망부직 답이야 침모친다 갈 코란 게 내가 갖고 비디 체토거리 내가 먼저 단단띠 체띠도 절레 토와 말봐 저당 먼저 딜레 쇼께 거리 숨삼듯이 또
2: 제라
0: 군주 파르숨 창마 로머 쪽으로 숨이야기 루프지 마도 기겐 쪽으로 숨을 루프지 진짜 매버체 진짜 이제 가서래 슈게브투비나 진이 균진 다 다르기 대놈 뒤에 패진 클릭 클릭 넘버 게토 그랬던 게 니야세 아티티다야 나 로프제 나로 기진이 균진 어 거기 균진 다 다르기 내 다시 그 요시 디진디서다 한다 지조랑이야 파데네 한다 어 균진 좀 매수 부탁하지 년저카기 대놈 기 한다 차대 차심을 봐 년저 디나 로려다 야바여레 도고여레다 가리네데 체식 동알라 안 디나를 야당가랑 저 벽이린네데 즉 창조도 다디 영이 내다한테 컨데지리아 교주구여레서 또 시작하고 도와 아니 단대 년저도래 배주 땅도 좀 많이 내려다 아니 균진타다 다 비기 초려야 숙침부 배주 제비 있는 님이 아니 르네게 대론데네 넘버 게토 그러 봐 맞아 지기다 년저데래함 타장 야침부로 봐라 야침부 인도 좀 봐야 아니 코나로려 즉 말한저 리네디 페직 심 두두 아니 디나로네 야지 다양고도 좀 봐야 딱 대론 체 체심으로 봐 디인도 좀 봐야 딱 알아서 초망부네 페지 숙개비아디 개침부로 했음 것도 되지지자 나다가는 신기 당간주 양 랍자가 초연이 초지 때대 봐 르네 균진다 다르벨이야 강에 가르 최고라서는 당간주 기진게 롭생급로 다 진짜 최고 망고 빼지지 약벌어질이야 치가 지고 열 봐 아니 내내 콘주 나래야 마직 로저제 카바들이야 고지 고저제 지 교인 나래야 지 주제지 아니 지 알로스 잡다 마제 자윤도 봐 아니 안주 세베 개제 티당 코람주 초하게 티벌 바다도 와 안주 세베 개제 티당 로메 초에 바로 바다도 유디 당에다 발라라 됐으니 녜셰베 개제 티다 도스제스 데레사 알바 처럼주 초왕물이야 다 핀제지 봤어 더 랑게 녜 개제 티당 랑 초에 기디 랑제제 밤산 초지 기자래 좀 된데 소나 지금 기대 랑제제 삼로 지단제제 아니 가바터부터 되다스 해지 내 도스 러빈 탄데데 링내게 윤진 탄 다비 제노스 좀 말베 데리아지 타블람라지 부다 랍자르스 기다 타블람지 해지 토니에서 지기도 신 람산 타지도 도스 세장제 도스 최선을 다 등산로메 당내 체크하고 와
2: 제일
0: 좀 봐야 네게 도스 세 아니 그런도 녀가나 팔로 권연구 간데 샤 삼로 야고 싶던 다스기요. 아니 장게 카바르날 고규비티 다탄당 먼저 기겐기 깨제 발 바르다요 알았어. 제 길이랑 야고 전랑 제 삼로 야고 싶던 다스. 아니 배신 강에도 봤네. 최토 그랬어. 진짜 이게 탑람 된데 가려 숙자 가지고요.
2: 뒤에
0: 전론이야. 갑디 진짜서 자 가지고 그래라.
2: 제라.
0: 그래서
2: 그 삼로 야고 제 땅에 저발라 지난산 타니스만은 대가라 보고 춘초께 다다. 콘솔라 소소게 삼로 제 땅에 그 네바마용 칼라 다지네 파마남바 그때라 야보지지 때라 소소 야보다마 토나 카바노로 낸자만 자마보지 콘조세나로라 무게 무히다와 이난자 다마보지 카바 그준조 디잠바 다테페 다다가 죽사나 진한 친지거스
0: 반다지
2: 비추질레
0: 돈질로면 로제고네 세네네 주둑기 다와 숙천부 요 말했어 주둑기 다와 망고 숙천부 춤메디 그 랭일랑더 지역 내려야 단도 강에 채도 채신데 디급로야 아니 척수 송약이 니가 첨부 열어봐 디인도는 아주 기긴 게 채토부터 좀 들어봐 아니 어도 산대디 산대 대주대 지라 수수 삼나 땅고래사 다다 조항을 일단 기긴 게 기제 발이야 발다유도 수수 삼대 야고 동사도 좀 된대 지기 남는 좁진 차서 이제 제시하라
2: 나서 제라 단둘랑 안 쓸게 지 사퇴망부지 근도세 지나마니가 송당소 알아 다대노네 다다이나마마부지가 다 카바르토니 겐치에다 중이에게 닌토다지 데네 태동라다지 베 가부진가 다대이나자마다 친인세 소속이 텔레대다 제니지 송나 베그리니 준지라다 남바사바 근제지 세베이나 다당한 주고 로총 남바가 가부시에사리 지나마니 데고라다 땡에 상로다 돈요 아요나
1: 딩상게 깨진다 나네 라버도 경인기 대동선 제수나다 만족게다 진내 균진다 규자 지생에 되는 띠고 지레생게 다디 띠고 야오지레 다 이내르 띠고 디나라 미 드미나 저 쇼초르 봐 다 진내 인문에 유여바 요르라야 메바 요르네 미 다 드미나 저 유드즈네다 만족 로충원다 다 만족게 갱고다 신로 만족 다서 디 지단세스는 해바 침부도 생기 하월도 진짜 만족하고 다해 주신 다 지난 주신 대동 그 뒷부 먼저 수경기 벽에 장면 나눠내 시백은 컨트롤이 시작부터 당해 같이 맨날 먼저 표정기 저 개발하시는 이제 다 망부지기 뜨고도 가 다 이내 로충의 망부지기 수는 지난 주신 다 자자 쇼크치와 되게 제도와 다 딘제지 인도전에 다디 근데 소리 녀가 좀 뭐지 생기 다 배기 리네시 되네 딘제 대동을 쳐서나 다녀 다 망원민도 다 뇨뇨르자 안에 그 삼로디 꼭톡 매베 따르와 다디 딘제 인도전에 한 조다 딘사 예수는 년토인에 자 대동인에 자 다 딘제지 로충에게 다 삼로디 꼭톡 요소나 다디 지단체수나 타탑시 믹스해직 쟤는 맛이 다 근데 로그리 이 앉으면 나 저기 쫓아와다 다 뒤 생애기 미디기 다 탑람 만라직 간에 다 미기 이슴 구토부지 중나 안 로충어 대기 제단에서는 딘젤 땅에 망부지 책을 쓴 게 또 심맛이 다 망부지 등산 찾아다 딘젤 년통구 루두잖아 네 수수나 믹스해 개주 매나 다디 자도 내 규비디 망부지 토고 말을 봐대 멘두잖아 다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진짜 지도 내리카기 망고시게 결기 년저게 남네 지 살레 망문는 것도 와라 대인도 좀 봐야 아니 대주 텔리니네 무튜네 아니 지 숙접 조라디다 안주 수수증 내기 가려야 삼무지 단네네 아니 디간에 숙접 도비는 아니 로종 초래 대신 숙기하고 터버렸음 게 다네 로데 로스나리아 추 대비는 아니 르네 균진단 타르비리아 지 가르소르 남바사르바라지 무튜네 최고 남이나조비야디 계신 버셨음 게 최고 남이나조비베 규링근나리아 아니 다 망십신 로르발 디엔디 좀 봐 최고 남이나조 베토비나 아니 이제 균진기 텔이야 아 팬도 처음부터 그랬음 게 디엔 마세 로조남 기자 다 최고를 갑치기도 최고 베이비는 런이 기린단데레 모인 거 요서 봐 디엔 런이 이미지 다 쏟을 수 있는 런이 기린다라 좀 모이는데 아니 전화요 알아 최고 남이나 저 베토비나 아니 균진이 할 나 봤어 봐 대외야 망고 텐도 그랬음 게 다 저도 망고 시야 계속 물어 봐
2: 시시나 지나바니라 든지 진하고 여지레 바까지라 이게 당키엔은 주 유효크기 이건 유스지 대소라 코난바까지 풀스면 다야 다 내게 이게 될라서 봐 용용데 잡아야 망부지 지베베리네다 든지가라 이게 당지다 든지가 보선지 차선 대마체다 딘상것도 봐라 윈스 저라 코난바게 이게 지다나라 벽에 토네 양다 든지 담다 든지 베랑크 소주기 양다 된데 태연데 참바 요지
1: 게다쇼
2: 게다쳔보 베랑크 가부시그돌라 시게다 미리 옌다케나 다텔라 베베 땅땅 레세야게 다야
1: 미리
2: 어 실라라 파고 저시지다 망부지게 진뢰시지텔라 페 펜도 쳔부지에시스리
1: 근데 소리 나 총기 나노다 슈긴 쳔부지 요잔다 나 총디게 예수님 규이네 다 랑기 리네레 다 근데 소 나시부 요마리 다 라고도 뽑았선데다 시부민도네 딘데지 저기 미 이제 다 로충주에 깨닫지보다 갈대 침변 날리 엔락을도 지게급다 망부질리 시에든데 캡다 용두잖아 아니 소스 뽑아 침부르지도 와 다도알리 다 보고 망부지 근데 소리 부스랑 랑 뽑을래 왜 소스다 나 저기 미리 날러네 딘데지 저물리네 깨닫지도잖아 시에든데지 아니 뽑아 침부 유사지사 제가 리네 다 딘데지 용두잖아 라고 동안절리 띠스 소스 리네 잔제 보슴 띠스 깨토베기 딘데 중네 야고 용사지사 딜로 중 망부라 꿀로 망부 팁사지사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균진관을 야 숙제로 지사들의 살.
2: 제라. 괜히 다부다이나 고빅 때문에. 근데 벽에 또 마음부지 이슈다. 또 마음부지를 지가 보여서래. 니도 봐. 그래서 피울아.
0: 제가
2: 이제 먼저 치료관에 드리지 찬로 그 고유 되는 그 천산지나 찬로시오나. 안에 가는 감상기지 개가 돈은 이제 이게 돈을 해 센산업 돈을 해 먼저 되진지
1: 시기로.
2: 처음부터 해지.
0: 동시에 소든지. 점님 집중 작전들이 나와요. 남들 기회여봐. 남들 기회들 주민람네 소식통할. 도저 말로 수근이 맞다. 배만 맞다. 가는 도저 말로 보고야지 대세한테 레슬레스죠. 아니 날야지 이슈다든데 때. 아니 대체서는 아니 다 코디르바 통야면에 배 슈 태두고 봐라.
1: 이제
0: 인도다 도저 간래야 슈캡톤 야부도 섬게.
2: 나서 지체 제라. 다다다 간촌자이나 레가시 주티네 베게 비 근데 그 레도가나 세마크 돈이 신주다. 긴데이나 비게 겐지랴. 나이나 베게 힌지오게 레가시 긴지리. 다 간초 레가 돈에 나텔라 차자다 드르크 겐티지 요신가. 데마 체베 간초 양실파 러다나 레디 잠바 양간주 소소소소다 짐보람바크 신주지 세카시 히어레다 드르지 인도 마온발라 간솔랑에사나 제 소속의 레가 근겐처 마체베 다돈다 로자노니 소속의 체레데잔자마 체레톤의 겐트제 여지를 발라 다치니스는 간솔께 소속의 희나 겐트 근라지 크니 마온바 카쇼 근라지 초그도라
1: 알았어 아니 다 고무란체스는 다 내가 대조 심조리 조디 출록이 다 심조 단 출록이 링네다 저와 유튜브잖아요. 다데 군진 지역에 나로다 조디 근지디 다 링네디게 난튼디게 무튼네 띵섭지 수수 시엔토버지 지역에 조리 생기 다데 심모토는 다 심조에 하고 용고 말이 심조 영어면 좀 하고 치도 말이 데 하고 치모토는 안에 신나 레벤토 말이 봐. 지산 딘데 인도잖아요. 그냥 오늘 체스나 조디 다 수수 링네디게 왁던다 디나로기 렉베차디게 셀라마 다 규라치에 디 조여서지 레슨게 아니 디버로라 예수나 당한저 팅상기 두주다 참바 미 삼로단 참바 딕저 다 간데소리 미 코알린 데와 양지면은 당한저 이렇게 채팅기 저단 툰베기 먼저 이제 나로기 표준기 차디 목돈 채 근질의 지치에 딘제르 지 삼산의 지에 다 이네 땡아랑 개자미
2: 제라 제라 담아온 바제제제 땡 기트 땡리체 코네레 카몬투도 조디잠바 체크 쩐리다 뜻을 때네 마온 바제제제 데레 야부지 용지레 에제 라서 간츠 니죠 칼라 땡데 베 양샤 양샤 살로 동거야 땡데 마몬돌라 소소레가 데시 양샤 로다 판조 땡리지 인디잠바 겐트테 다달 허잘라 판조 차데잠바 므말랑 여빙 겐트테가 다도 Yes,
0: I'm sorry. 경화계 변은 뒤 룹디지 남바 차샤윤이 딘낭된디 지금 야팅 섭설의 주지제 말라산의 퇴행제제 랍라도 주지 거대 줄라치 연급도 연급은 더 대제제 아니 들으시게 그 띵에 견제 견제지 뜨기다 이 견제지 했습니다 띵에 견제지 뜨기 한다다 견제 된다는 소문 난다지 이제 견제 조디르니 균진시야 되지 소소와 다가라래샤 안주단다다 안톤징글 로스나 로르테 라젤 로르테 정용기 로르테네 타그라레 진이 균진기 텔야 견지 챔부 요레 대가면 신기 균지스도 고게지디 다 띵서 버바라 제마레 아니 디인디 좀 봐야 다 기긴지 기문에 차샤네레 로마지 기문에 차샤네레 다 균지 야고지 전부 이나 아니 김상시부레 팬도고 도성기도 디인디 당에 더도 창물로 냉원에 견지랑려야 문지 치기요라
2: Jela, 야부지 용지레사 나서 때나 치탄주라 제나바니라 다지 리네 주다다 진지코네 마오바 제와세난자 지케잖아 카키케세나 게나마니 크네세세사
0: 당보디 소수 능력이야. 딱 뭐야 그렇지. 갖고 또 섬게.
2: 나서.
0: 한게 답은 맞겠네. 이미 답이 된게 말아. 띠는 당보디 저와디. 딱 뭐야 그렇지. 지중 상매. 지 딱 뭐야 그렇지. 지그래샤. 되네 니부터 가라스나 아니 디딩네 아니 사르드기 초로야 줘야디 하장 개체 무슨 일이
2: 있었는지
0: 내가 차차선 단등 강조 배장해야기 단등의 변조 로브진리아 보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글링기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피에 리첸 슈구히 텐디 리첸키 낭튠조니 락당진히 규지 람지키 계지 냠레 윤신 덴보 용화 구디 동구 시비 고르타 중국 공전 당키 토토 발송토 미망키 키벤치토 베텝 르미 지신 휴베 고 중크 콜레시피 미텝 진뉴 주경키 간네 세화 자주키 시진서 코드윤 제 휴베 고 콜레시피 토 중크로 가능 체체 덴보강 파트윤 지인 남 시비 고 Longatian Jung Bishin, Shangeki, Giji Tho, Jen Su Nuba, Chisu Dimpe, Gagu, the Gu Totam Lam Lumala, Nusu Yugu Junti, Goying Yam Lila, Tiwe, Dipti Junku Yimpe, Gorso Hin, Samla, Ting Di Lizinki, Nang Tun Sipjanam, San Rona. Guji Lam Chiki, Giji, Yam Lia Tudim Linti, Luji Uyu Langaki, Nidong Nishu Tulu, Songto, Nichar, Xinjiang Ulumuchir, Soyupta, Luji Uyu Langaki, Sengsin Chiwe, Giji Tubuho, Guji Lam Chiki, Giji, Yam Lia Jidar Chiti, Nundiang, Begu Sipi, Jutun Sol Miti, Kugub Sarba Tamsinki, Jelong Sabar Kate Jopta, Pinsu Jitu Ding Sub Chipa. Geji Gubi Le, Xiongnu Gagwa Soki Chuxir, Chuidur Dingsab Chie Yubashi. Tsokshu Oyun Chu, Guji Lamji, Nyamjunki Zemlinki Tuyin Tang, Tuyrabki Rintang Le, Zetu Dingcho Chepatang. Guji Lamji, Nyamjunki Chukwe, Nyamjunki Kiptang, Mimang Le, Ngoyongwe Jinjinki Kipin Junpatang. Zemlin Benjo Le, Pekegi Nginshu Tang, Parwe Mingwinbe Dupshu Kodun Chepi, Nguyenzin Chie Yubashi. Zemlin Ngukan Ki, Tengye Gunle Hangzhang Xunpe, Fenghui Lan Ki, Guji Lamji Nyamjun Ki, Nganzu Pinchun, Jitu Tupatin Ni, Ngoyokan Ki, Tunyin Toki, Jitu Ji Yimbamasi, Tatun Songdun Tang, Machu, Tishin, Michu Rinne Biri So, Kapkun Ki, Jitu Ji Gan Yimpe, Ngoyso Tang, Sipshu, Mina, Lakze Ji, Dabdi Ngang, Kurgu Tupyu Ji Jusha, Adi Kulumbiya Lubjin Ki, Gigan Jemuho, Sakasi, 年五子别克斯坦克萨马汉勒参着几个三年的克年女行着接着行了大国金融学提克年女六岁长了中国随伯下大银行中国各级蓝旗年中切不缺可了这批将多秋秋了各自蓝子扩团切学解决多引起保证索别东西范志蓝旗各级蓝旗年中切出去偏女活年里拆个年中给可忙别出个堂南堂拍住所忙不了开学孟西只顾提大堂连拉三位蓝子旗改革送地切提撒空七南旗边角七口给连女点七行月经各级蓝旗年中切年中给各旗边角的皮给了归女三不扩团切学解决多 明儿给及突破生心切活堂松动人路堂巧干人路去给及边角这个人了得地策进随学欧元区中区巧卡堂念托给及蓝旗念准了规地当地比如在托围盘云堂出在托围七九国夜顶地给及念了了你去进行学给及蓝旗念准去出国给克不卡瓦克去一起切入进地生心去怎么念出 典礼约切去女不同约计年段切约不是反之蓝旗怎么了那么些更多他女个就够成绩举止级别确定所推目击展露这约片可了是不浪当这些年年前年开店就够中国端片举计蓝旗年终去出国堂提醒年头中国了出多堂他给年终级别过去对此端不提当他明南

0: 시비 조보
1: 시비 조보
2: 친한 남바다 루촌 조보 조문 처 다른 거 시비 조보 시비 난세 렌첸노 초고 찬롱쇼의 고전 처제 산천가 수지임 这个有个大美女啦 나가 초거 찬롱쇼의 고전 초거다 산천가 효진임 다담보 친나요거다 초거거 던다유에다치 다주지다 예로마지 초거조마다 로나 총총인비 다 친나요거치나 초거요거 다소 산시이터마지 산노야마 도히마지 제와나 초거거 차이와나 던다초마다 다지들이 던지시나 동어마 토라 펜토유마지 초거요거 산철 둘레 메이완 진진하라 초거거 돈다유에다 지타주부도 진신 초거요거 무치거 진탕거 다와효라 단중제다 년보아제 웅신거 모기거 초안노라 돈다 남인하초 웅시 조롱렌자 자노크죠 초자롱바소다 생칸디이거다 모기거 초아더 러우시 고요드나제노라 초거초라양 생칸디이건조안노 마다마거 초아거 군휴효질 효지 가로란디와노 초거초라 예센치아도 롱롱롱 산노돈마도 나이엔라 생코도 도코이미히토 나향세메토던지제 줄리가 년카 유힌가 다 초거찰롱거 고런초라 년카거 니초던자 메리 떼니 용세마리 人家人都去那门去学个的这个年卡成女生活以来没事年卡日了成绩有完了预计到年卡日成绩有完了他就一类个黑家吃顿一些门个啦撒些也没一些门个他说南军穿完了的嗯三弄的黑等这些做些门个但我给给这电话点头这些呢年卡期间没去完了成绩有完了没钱不去查个的<音>
3: 亲大有个也许说那错安诺了这个来阳台被过年你看成这样的预估觉得等价跟的黑的黑黑就不行个等这是那的女友有个参论了平把钱包有行个但你把是那亲大多没钱有个这个有了他自己写了马上个人啥的我给这个有了今日黑把的工地有呢黑土街马上 이나 공대인이 희나종 마희나종 동물도 못튼바이나 기차다 지마진들어주고 던지인디 목이 무치하여 그 간도도 제히로 마지 친하여가 제히저도 공희선자 차스나 초그여가 던진가 여하라 시가도 따로 라노살란조리가 님하 친보여힌가 대녀여가 파만노이와나 지히리가 공희던자리가 님하 친보여힌가 선바다 도말 친나기다 전란다 지성이지다 힌도 가친보시 기계양다바가 허수우 초그여다가 다주니거다 천설도 전란 지성히지 제디 마치아여가 디길라 라니 존보마제 가히가 이토휴야마리 Pernadanguki Jalan Hanan Pandu Chonjo Yidu Loka Seda Dala Dagurko Da Lom Mambun Bawandun Jojito Lom Mamam Bawandun Ndogujitirko Jede Damachia Kahika Loka Dada Puzani Madawa Nan Rong Kandoka Rong Kintanji Yoshi Damachia Yoka Da Tomar Jalan Lamazana Renzin Da Gonsin Nyebati Yiga Chogyola Joji Nyebati Sishinga 亲大爷的都这个年半了到训练当中对这么这一个这个月个的才能一万呢没多过来的都这样子练着等着一日亲大爷的都是没见了嘛才当然卡几个都爱一幸福两边恰恰呢下来给您着等着有做班长等着用的这个月个做班的给他给您路上的跑步一对爸妈卡几个刚过一幸福他的做班的头毛买一做完了等着一个

0: 와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와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투보여상게
2: 오제제제 롱진 카파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뿐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Chobanaba,

대소지 대제지 민대소지 다기지 취강다 간이나 대소다 자와 연한 자와 진지진 자와 연나라 땡땡민 자와 연나라 간다니 자와던 자와라서 뭐 진세 아 가롱도 토니 아니 얘기라 그 다야 비는 민대라 지적 민색 다텔라 지적 민색 지적색이 비 진세 처리세리라 지색이 비 진세 때 건 대절기 민트피 지스타피 미바이자 텔라 지색 드네 드스 야나 드스야 타기 비 진세 처리세나 드네 대제지 민기 지스타피 미바이자 지 다든 저와라서 뭐 진세 가루고 거니 드핑 미바이자 텔라 드스 드리 지 드스 Tindil Sajapienda Kanga Jansagin at the Sunwa. Deyo Tampo Ndejel Da, Dela Tini Shuni Dun, Yela Drondo Jidup Jas. Tapejana Lopanda, Tini Sakanda, Chalam, Aya, Tini Shingba, Zoba, Tseripa, Serbum, Tini Kumik Tawa, Loku Nankap, Ata Yena Pechagan, Janzin, Jinzin, Nornzin. 친즘 강통 나서 방아서 니지미여 봐. 니지미 파치 와서 맞다 지르지미. 다들 지르 얘기 비 진짜 지르네. 빼나 로캉 다바는 좀 봐인지나. 셔다가 롭 세야 되다. 캉 세야 되니 소소 때 아니 라나 소소 그 지르잖아. 나기 되지. 의미 차지. 캉 세들 다 콤바. 물어서 봐. 방아서 좀 더 초자 그 콤바. 롭 세들 가서 되나 강야로 와지 가서 로종 글롭 들어. 다 되니 되냐 듯이 되는 로캉 세미 가서 아 로종 시사지 콤바 그 되니 모두 땡기도 와. 아딘디스는 나요 비카서 캡제지 그 남캡 사이죠라 남캡세디르 고 나고노노 마 히당 히불라서 마 메지 히부테서 더 쫑니 아니 응아서 마 캡제기도 아들 남캡다 디들 데소 따벨은 쳔 바이 놓고 민 데소 쳔마라 레르르르 데네 따기 비기 진세 고 찌르르 마 데케 제진도 와 자히 제진도 와 오 진세 데라 딘들 지저 좀 민세기 데네 베테나 잔진 세디르 응아서 나죽라 나와라 잔진 세기라 나와라 잔진 세기 비 진세 제르 세기라 나왔대 진 신이 되체르잖아 아니 나이 원보다 그 자초마데 코근정도 자도 고아시 바시 잔진 세디라 나라와 나그 자마초마데 정기요리 노르즈 세디라 사기라와 사기 라다 나조다 세응을 상 자라서 버 롬보치 노르산지데 아니 사기 근전데 바에나 사기도 벌 여바라와 디는 노르즈 천전 세디리 띵조와 띵나 천전 세기 비 진세 제르잖아 아니 띵은 뭐나 추 마보지 인전대 바에 추 마보지 고근으로 차대 바. 근데 데라디니 아니 뭐서 띵근으로 맞춰봐 빠진 거야. 강동세들 진희로 진희 짓고 강바스나라 진희 짓 자와대서 아니 추 마루 바에 아니 자와대서 니 고에 최대서도 야 인접니고 통도 왔다 보고 나봐요. 띵네 강동스 띵들 다 내단 데다 보고 미테솔라 미테터 따발하고 아 치르르르 그 통고로 자히 유여바 지스히 유여바 인자 ni risk big me that rata jidj means yana sapeng sundon na yishi baina jidj means saga de karada ki de dus tendrata de ta bag jidj tela ani ni mi la ya jidj ta ba yore ta mi la ya jidj ta ba yore a jidj ta bi ni mi da jidj ta bi ta mi yore ta pe na ni mi la jidj ta ba de pe yana serben da serben hi bag mi de thomas ka la ta ba re jene se gi zibi ki pemba la thoma ta ba re rwa tin di se ji pemba de se be ki min de ko thomi da ji ye ba ma se se be ki bi da te la tin ani se ji pemba ti thomo ma ba ko ni ger tin di se be ki ba te se ji pemba ji ni mi me na se ji pemba de se be ki ta gi bi ki jin sin che ri se ba na ju se li ba ma se ko to dur kya kya kyum chu chu yi tin ji ni ba de bi ko pemba yin ba yin sa se re ben sin ta ba tin ko re re de ki ja ji yo ba re tin lob da ta ba len sin ba yin na lo jun shi sa ka da ya na lo jun shi sa ka ra ta ba yin ba yin sa ta lob da sa Changlo, Changmi Loma Tabernan Sumayina, Ko Loma de Kangloma in Paris, not Changma Gloma in Paris. Ko Tina Changmi Loma Tab, Tata Bengina, Nimi Jitters, Tatamingla, Jitoga Tabaya Paris, Pechagina, Gochimbo Yanke Mitchell, Goche, said Tabayina, Ko Nimi Maritamiris, Jensichiri said Goche, he began meeting your Tomaga Dasak, Yete Matimarwa. Goches and Gochimuk. Go chimbo jimila, go chesta. When the tatan go chimbo, you pick metal and go chest down this, the tamichas, metal and so many go chibala tamish.
지지 지르는 거 고체 말아. 고체 많이 돼. 고 맞아.

Ya kor le chambe ki du ki

이사라기

0: zina junlam de la jun de juba ge junlam jun ju sam ra jun ju da de ne jun ju da de ne du ge junlam du so sam ra de ne ge junlam so sam yo re da di na ne jun ge junlam zu da ji nam jun ga jun cha nyan do yo ro go de dan jwa yo ba ge da ji lu ge den ja da de tang dan jwa yo ba ge den je go ka ji so yo re be cha ja bi na da nam jun ga zu za dun zhe de chi re sa na ne long jin ni zhen be da de bang so yo re ne long jin ni Nelong jin yizu, nel magi long jin la du dun se juan lang se yisong yorgo, dino nelong jin yizu di se dan juan lang di ni, da nelong jin jini rongo hako wa, nini di bong long zin zo yorgo. Duk juan lang jin, ko duk nam shin juwa rimis nga zog chitramo zo tomar go, dinda yin se di, se dan juan lang di ni, da rongo bong long zo xin zo yorgo, dinda yin se nelong jin yizu di se dan juan lang di ni, jenpa go ne, nam jin jima zon. Tati, ne longjin zuwa tani, sedan juan lang tani, samsang zhini, longjin tiso, ne ge longjin tiso, pung go resi. Ani, lu la penpa tiso, lenji rogo ti shou ne, o dundru song yori. Jik tere, ni ne, tani, tatung, menchur rinchin trupu sanga jang zi yori, tani, jik, ne ngongo ki chidila, ta, me kaxi, lu la taju. Pecha yana, jik, nga zu, ne yam tiso, nabu gujo, kail ta, nomji la soba zo rogo. Degi, nga zu, tata, jik, zu siro da, tiso, kail taju yorgo. Tia, dundru zang nga rogo, nga, ne ngongo ki chidila, de tang ki chidila, dundru vi, zubo gana. Dini kali kali shi la jincha su dan zhan jir, dini rima su, to dangbo nga su bu chazo gu sanru nung la, dinsu jincha rima gu gu, neng hong gu dan, dini rik disong chi ta, di kali kali ta, zishu la pa njir, njir wa sun zhira, dini rima du, zi dan, shiro kia la ta ju siman zhira, se la soba dinsu, jik rinchin rai du su, lu lan chan ju du su, ne yung hong gu da, disong dan zhira yu ba.
1: Diki, junshu ra?
0: Junshu ra, junshu, dini tarong junshu di la, pe zan, anri zi zayir, dan nga sun rin zhira dan zhira yu ba ru gu, tisom zhang, ma sun yun ba dan, su sa chu chin ma yi pong bo 게된 힘들 열근 증조 방송이래. 대변 첫 송으로서는 대섬 저 무슨 의견 받았는지. 뭐마이나 대섬도 집어 줘. 추강로 그는 주제인데 대섬 요사 주제인 건데는 누저 말이스. 아니 무슨 의견 받았는지. 뭐마저지나 따라서 봐 마두와. 마두와 저거 따 따고 선다. 근데 현저 말스 딱 하게 내 뭐 여러고. 아, 근데 인서도 딱 무슨 받던데 현행 말이스. 다 근데 좀 다송 가서 쇼치 고고 신 것은 대사다 준주 된진다마다 뭐 사신 거고. 근데 있어도 지 제니 랑코데 야보여 봐. 요새 여 봐. 니네 랑코도 그냥 컬러와 되지 냠냠 여 바르고 뭐 그냥 봐서 다 냠냠 여 봐. 라케도 여보 여 봐. 라자 여보 여 봐. 된저 송스. 다 간조 만주 지 준주 된저 셀로도 다 공어 계신 거 삼산저지 되네 지 랑코 컬러와 라케 메 봐. 라자 메 봐. 랑코 부세 메 봐. 된저 만족스. 다 디쇼는 남주 조단 주제인 조단 멘코 조단 수말 고 조르고야. 그 된자 가르치신 것 다다나 송스.
1: 디디니니까 송절을
0: 송절을 거고. 되네 개된 신지 약은 증조 방조지데 협사부 담 송고. 배차기는 야간적인 개바된 만족스. 야가 개바돼서 소소차 남자 모 반도데 나소디가 손도 사드 많이 되네 개바든데 토보자모 요네 되네 실린년가 요르고 사오데 양살린년가 요르고 되네 군칸르제네 신그제르 만제스 군카 신그제르제네 신도서 단 농그 초도서 렌헤 중중르서도 참아서 단저 신도서 초초차도 요르고 되네 신카르 차반르제 되네 신도 자촌르 제대로 단 님반르서도 되네 신 개바가 신디간제다 마 신디 차 차는 마 살달린년가 요르고 되네 되네 인하도서 차린년가 요르고 효체세제나 힐링인가 요르고 근데 인생도 개된 신절 약은 전조방 너나 너나 사단 로나 람다지스 너나 두사데 야보지 따고 그랬어 사데 너나 람다스 람도서 간제고 다든선 전쟁 두라리 코에 든 인생 가히 로고 견나 머선에 란춘 준 거고 카 방거가 뭔가 연의 약간적인 차차발라서 뭐 준비 란데 강거가 뭔가 라서 깨졌더니 여보 요르고 제모 된친 육도 조된샤스 Cemo tuanda rumah sila mandros tuanda cembo ini nama. Kasih tuanda cembo ini mungkin rogo betul ini. Roba dah nyam tu songs. Jodan cahaja tu. Jodan tempa. Tapi dia kasih roba ni betul mana. Yuba lah sapa tu. Tapi yuba jengku mandor ini. Tapi yang dah cie cengca lah sapa cie rong song ay kosya lah sapa betul cie mesti yuba yoga betul kus.
1: Tapi.
0: Cie zonre tu nanti hujan rogo. Tapi dia mari nanti dah cawa lah sapa kuma lah sapa betul tu bini ko. Jadi rong song saka kandar laki zonre kon songs. Ya hujan tu roba dah nyam tu songs. Rong cibu mandros. Oh betul. 협차점성이래. 되네 다른 데 마세바게 제 니냐 탑존. 니 간제냐고. 냐보 된다라서 되네 뭐 요르고. 데 니냐 탐저지나 지 세니 말로 주베 제대로스. 다 간다 된산 다 세는 뭐냐 뭐 뭐 보르고. 되네 로충화돼서 실은 참죠. ᱛᱮᱱᱮ ᱡᱤ ᱛᱟᱡᱟ ᱞᱟᱥᱚᱵᱟ ᱛᱮᱱᱮ ᱜᱟᱱ ᱡᱩᱱ ᱪᱮ

0: 요르고 자강라 소문은 주르고 되네 생각 많이 무섭단 되네 가서 세는 참아서나 노는 너기도 카발라 소벌 예 로니라 소바 따치자 되네 카게야 내가 된다 그러고 섭정 좀 된다는 섭정 야나 내가 좀에 카게 다 좀이 좀 된다 이제 이는 카게 좀 봐도 저건 생을 주도 야르도고 생을 뭐 된다 그지 바체는 좀 메 어디다 생겨 좀 잠땡이 린데데 된다 생을 좀 놀이고 검시 여봐 되는고 된다 이제 야큐르는 생을 마대는 야르고다 그건 생모 조지도 니 쿠르 두스르노라 니 쿠르 두스르 니 코그르 옛날에 다 가신 생이 쿠르게 두스르다가 말했어도 그리고 된다 이제 체조 그러스는 생이 말로 배 제대로 신념을 디스 가자도야 니고 효레 대인즈다 센 많이는 니모 니가 소만 니드는 용지 말고 근데 인제 쇼가 사마도 무자노네 되는 세모 추즈 예서니 코메나 되네 쇼가 사마 무자노네 니카 추즈 니서지 데 가자도지 너는 니고레스 너는 너지 되네 라바르도 지 라로 톱세 냥에 쪼베도 나만 게든 니베 만나나 소가 쪼진 세모 통엔 르주 톰트 롬브른 조베스 님바르 니로 넘전 조베 펜송요레 대체적으로서는 니카 니 국주지 메레 니모 공은 니 국주지 대 조치와 두수 안 되는 소각 두수들 니고니 코그레스 되는 먹 땡라 소바가니 케빈 즉 자로 되바 자즈 조그마레 총그즈노 총라 그즈들레 되네 가시 샘도 잠모 냥에 빼잖아 다 침상나네 메셔발라 소바지 된저 냥에 잠모 유도 요르고 어떤 소라 님의 거는 이 코네 하고 요레스 가게 내가 강아 잠모 유도 르고 되네 로 겐바인바 되네 르고 톱라 소바 야보 메데바 롱넨 페르데발라 소바 된소 인 님의 거는 디스니 코네 하고 요레스 대바 표박이 니모 공래더니 담은 년년 말이스 대 대상 전력이 기나다 니모 공을 니지도 여보 여르데 니모 공을 니지데 나 두수 랭 맞아 송형고 두수 랭 맞아서 바 야나 추조 세가를 야 막게 봐 야휴리는 까마 정아스 뉴슈스 던르면서 니모 공을 두수 정보 니죠 말이스 니가 표현을 지면서 두수 정보 니선 때 백인 라소번 배 체라소번 배 샤자 되는 내게 뭐 뭐지 채용으로고 뭐 니모 공을 니지도 던르는지
1: 저기 되는 그 비교수와를 비교는 내가 쇼란스
0: Nekab jilan dhe nirajiri dhe yore. Nekab lako lower dhe shiongwa ki ta luga nansor zonru segumar we tenso la chi kapde jo tam nirai. Chinri rishin na pecha yagena jikom, jukpa, yadan, jiba da wungi luban, chima jangwa chi jendan kwe shiong na gamba jya song yore. Dichi zirishin na pecha yagena zubo tab dhe shiu jingwa dhe ma to yong rgo. To ji dhe nekab jilan jiri. Ko nekab to ono masi karo to ono margo ya. Ta Todo che igurs mo suma hiru ko sama saguro ya. O tizo tan. Jikom chuba ya dan jibat. Ya kom ru ko ka. Ka kom che igurs na te chon tong guru ko. O tizo tan. Deni jikom chuba ya chu. Ka che tin so ka ning maris. Tan dor dun ki na toji de ka ning mari. Jiba de ya ka ning mari. Komba de ya ka ning mari. Chuba da. Ya na ma kuba che ji so yorgo. Kuba ju ju. Tegende jikom chukpa yardan lewitaju jipa jikiraso kukui wijia teso ko nekab ge lul pento yoba rengogo rong rong ge menju zonjir pecha gena sama magi yoba tenze rewe kapsula yashio unrogo xeha lo ten yashio unrowa tek shio de kaji yoma resi yashio ji go resi shio de go resi kashi ta juma la soba ta longka la soba la magi yoba rengogo koba ma jo unrogo ko jogi de rong rong menju zonjir rengogo zubo rang yege meba ten ma gu ba me ten ma gu ba yenda ne jik zomo gu kurang ye rang yege zubo kurang kurang menju zonro rengu gu ten se du juba de ka juyo marila ma kuba jugi la soba ya yugi gu resi tak nyong zogu male tenzo wene ku rong rong ma nyong jin ta ma gyo wate su ma shen leon rugu o tenwo rang jong me jik ga ma jia song yor teri sin ten ni ya ma gyo na kuba puwa la soba ma gyo na ya shu juma la soba ma gyo na ma kuba jug tenzo rugu ten ga ma nyin song yor 오든데 산 니가 말했어. 오 간이가 말했어. 오데 거랑 얘기 돈냄스. 그게 오 간드는 존으로고.
1: 오래.
0: 지금 줘봐. 야든데 오 니 가면 내가 다르게 찾으고 오니 르바. 칼로데야 간이가 말했어. 칼로 두수두수 만돌. 되네. 치마. 치마데야 간이가 말했어. 치마 조치 매기 치마 존으로. 매기 치마데 간이가 말했어. 매기 치마 돈지다. 그게 심도 거는 매기 치마 돈으로고.
1: 오래.
0: 어디도 ngogur zuxingu, zan cilegi na ko ngulit tisu la semdok chamo reiso na sen na nyaman do na pa nguxio sirugu. Nguji na te sen gu dunga da so tiks pa yeli zo dana chima maa dunga na teni ko tiks ji liang sasan raji semne la so. Deri, teni tab debo reiki na pecha na doban raji chamo kuyo na meni chima dunga rugu. Dedu meki chima da maa dunga ji gurugu. Meki chima dunga ji na teni meki da zoma raji ngu, teni meki da tiks maa njaan rugu. Do du na ki na unyi luban chima xiangwa, teni yenda zogba baji rugu. zogba de balu tu su lu ma babji temisi zogba dun rindu tarung ka dina dina pa juma la su ma na ju ta
1: jinja teki zoli
0: rong oo jinja tu su
1: jinja jinsi ye lo ma zo
0: jinja jinsi ye lo ma ku tu su lu bong yu kinko go

0: 마동나 체르스는 가바도 부 로겐바든 레인다나 첸레 신조 신고 다간다 뇌차시면서 대속은 내도서 나온 줘서 단데 데네 케마다 감발라 소바다 디테 쩨든데 도그 쩨든데 춘조든데 창주라 소바 데네 직견데 짬모 까든 가서 저기 나사서 날리니까요 저기 좀보죠 요거 저기 나사서 때 대야 다진는 그 주차 그 규모 그 레이스도 뭐서 저기 나사서 나죠 니까요 데네 라바도 쩨단 코웨션의 감마자죠 때 코아 가닝 말이스 코아 가닝 말이스는 진짜 돈도도 쳐져는 냐보드소 두토르 제고르스다 냐보찌레 두소지오르고 부모니가 나 냐보 냐보제제데 코 사마살레데 찌과르 코아드소 캄드손 페용보 가서 대소고 파동 그러고 근저 인세드드니 코아드소 까닝 말레스 까체 드라바이나 든데 디젠라 소바 존링니 카요레 다론 찹치아르나 다드소 왕보드소 레르스 마롱바 마네존은 존르송요레 코아드소 본르진 코아 까체 드라바이나 드니 지마 보지야 라소바 르주베야 누바드나 멜레온 사마 마네 접단 르고탄 세마다 요레드 코 누바드 반냠네 로자 누바드냠 다 마네 유접단라지 존르니 카 데이즈드 다지 제 곰 슈바 야단 지바다 우 니 르바 쳔마 샹완 쳔 쳔 너겐 쳔 요고 펜 펜조 고서로 그 참도 펜조 고 데소 고 뒤돌 마 마톤 노그 다 마교발라서 왕 파 부드르 요르고 파 부드르는데 곧 쳔라서 동고 사우저 산도 줄마 돈네 조바드 마셜 돈지
1: 就对头对头嗯我打的是什么的那个就让做的做起来六个人因给我给我融融没去做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嗯等于是对人因行动的人格
0: ཁྱི དང ཁྱི དང tönka gundu gümme zon da nire nire zon tü dol yo se yore deni tü dol de la tü dol susu la manra ba ge jonam tin ta tin de yore ta se ve na ta ji tambo gunkan de jene ru go gunka de gundu de jamo re sa de bang ge sirog nam ki jamo re sa de no ge me de hyuk kim bom bar ba bu ga la so ba ka jom de ru go ka jom bo bang de na ge me de bar de ne yon sa de deni sama de so ju jin ten ju da ni ne jonam de chin ro yor sna jonam de bag bu gu dan lam ne da de go se ji ba re gu ze de ne gun ju bag bag gu ze yor go da se lo cho de ni ge ba re gu ze gun ju la ba de han jom bo gon go re se han de jom bo go ju ne ga chen bo ren go han jom bo gu ju ne de ne gang ba de jo gang ba de ju se de jon de hyu de gang ba de bu mo de zo go de de se de de so ju ju ya bo zo ju de ne kong ba de ji ne kong ba sai kong ba ni ren nang de de zo de kong ba
1: kong ba jom bo na
0: jom bo 니자리데도 다 된상 다 조지든데 컴바다 여보든 요르고 저노 니스 진짜 논 컴바를 실을 세고 도미게서 단 작탑도 소바 된데 메신 야는 조지조고 있는다 야는 직 된상 그 줄랑선 요르고 어든데 또 하는 너드니켄 세준한 카레나 조보를 된지 내가 지금 다 군도 금메니가 다 직관자지 금메 되는 하고 장면 대한 줄람데니 제발 가서 된지도 군도 그 줄람데 다른 야 조르도 군가 제론 제노 금메 돈 돈르고 된세도 간다 조센라도 야 혁치르도
1: どんどん転じてるん。次がだ、そがくとせら、しょなかにんてきよ。なぞだ、次がでそがでがず、ついやつで、にゃんでせそのことだ。で、ただだ、僕そはあるばなね、だにれにれぞんで、たんぼ違がでだに。え、てかせな、ちどく、しょろでにまごでとぼじ、なんかめどでにゃんどで、てね、軍かさでで北京でやだんひょれ。うん。で、順線でね、ジョランド順序でてんごるすな。ぞじれんば、ルグヨンダでれんぼち。
0: ཁྱི ཕྱད མམ ཡིན པ ཆུང ཚོ མམ ཡིན པ དེ ནས ཁྱི ཕྱད ན སུ བ ལ སོ བ རྒྱ ཁྲི སི ཟོ སུ བ རྒྱ གོ ཉེ ཕུ ཉེ ཟོ མ ལ དེ ནས ཁྱི ཁྱི གྲུམ ན ལ སོ བ ཡོ སོ ལ ཁྲོ སེན ཟོ དང རེ ན དེ ནས ཁྱི ཁྱི གྲུམ ན ལ སོ བ ཡོ སོ ལ ཁྲོ སེན ཟོ དང རེ ན དེ ནས ཁྱི ཁྱི གྲུམ ན ལ སོ བ ཡོ སོ ལ ཁྲོ སེན ཟོ དང རེ ན དེ ནས ཁྱི ཁྱི གྲུམ ན ལ སོ བ ཡོ སོ ལ

0: 아시 다 잡아이나 조자도 효체 잡아. 이 경다도 효체자 지금 문의 연도르고 효체자도는 야 주보도 말롱 봐. 주고 리스페차기는 내 망보지 짱 우리 그게 내르고 르발라서 봐 차리니까 요리 되네 혀전라서 봐라지 담란라서 봐 요는 되네지 다 마데와 내 망보지 지용르고 어 든지 리스테 인사도 렘보지 거지데 내가 지 뭐여 봐. 라바르드지 로게자 봐. 야나 시바 아딘 로나 치바게 내진데 소이나 조자 효치모든 데 땡주요 말레스 데니 조자 땡 고사 마스르스나 루톱단 덴바 데 남준 노망 보산도 사마 쥐진데 노망 보사마든 데이나 조자데 땡고레스 아티 듀고니 헤나 군카다 지각두츠 데니 장옌고니 헤나 지 메 베킹 헤체 모여 봐 베킹 헤체 모여 주데 베치나 샤자 보여 봐다 지 칠 칠 좀 페데 봐 멍고요 예 왜 문음에서 베킹 라이르고 어디서 조자 효치 못 땡고레스 뭐다 되는 돌드니 헤나 주보 존다 조자 제나 음악에 소화를 뭐 다녀지르고 등산 계좌 헤나 고 주보 존다 소치데
1: 어 주보 존다
0: 뭐지 데 준총 데 준총 소치데 내가 지 모르는 거고
1: 나서 나서
0: 데미 다 드랭아 존다 소 효즈다네 효치 못 하면서 손에 파유 그러고 대체의 생각에서는 조보정다 초침보 좋은데 샤드스 랑송마 간주신
1: 거래
0: 샤신 다들 준청부터 찍 요교도 다리 될래 사서지 샤야 간주신 거
1: 그래
0: 되네 생효냐 다 나 정다 준다 치 팬마티 찍 요교로고 되네 샤제자리 샤제자리에서 찍이 담진나 들으지는 거 저희 담진 나더니 차드서 침배의 전 차가보 차게 전는데 침바 찍이 또는 전는데 되니 진행 사고 근내 전는데 저기 나서 전는데 나서 뭐 되는 상황이고 대인서도 저보 전다 저지데 하잔 내가 좀 모여 봐 되는지
1: 그래서 될 게중다에 되게 중다 실로 그 책이네 지 송결을 해서
0: 그러 지 멍을 잡아 줘남 초인어서 지 문화 돈 받은 사치 저지 내가 좀 모여 송고
1: 죽현달리는 군의 정보 사절는데 저물로도
0: 지
1: 저보 문화 대마대
0: 문화 대마도 지단 건데 다 체이르고 다이는 조치 롱롱 내설 다주는 거 빼나 샤자 체자바다 지 주보 존다 다 샤마 강군이 된데 이나 데이스 조자 효치스 된르고 유카이나 준레스 조 되네 조단 대야 지 옥산 거 우한 거 그러고 문화 대 우한 거 조진 되네 나 대상 치도 좀 멈추사데 지는 문화 가는 대열에 조치와 우간에 마 대열로 조신 거고 우한 거 그랬는데 지 존다 주빈데 샤도 좀 마감래 야래든 거 Dela chizo kurko, yanlong denpa ki jionda ta, yanlong meba jionda zi tingsa nishye xingu ko. Ta yanlong meba jionda zi zi zorwa xiok chakbo, xiok chenpo, o hazongda kore, tenra zi jionji na, nangso xia tiso maa xio, xio la xiok chiyo yoba. Tene yanlong yoba ki jionda zi ta, njambo nra zi, jionda njambo nra zi, jion rinpo, jion yanlong kumbha zi zi, di kale kale xian zi xio na masi, nangso xia tiso ma toba. Tati tindriri sati rongrong zubu neso le tena xuk chenpo go sanga, chung chung go sanga, rongrong gna tsul da jirin ka tso chiwa.
1: Laso laso. Sagi jik bhega suwa rukbi yonu ne chui da shukpa jata tindri kola jik song yo pita.
0: Oh, ri. Ta chui de, ndri song yo ri, chui ne roza zhuyo to cintan ji yangor zhenga nyonggong lu ca sir song yo ruko, chui gu penyo de chir sana, chui tindri ta zubu zhaya la soba jebi na roza gu nubba ya ji reisi. Nubba nyansung la soba la sana, chui ya bu jaji na nubba gu nubba ya soju. Tene lugu zhoji ji, topji ji, tene tse rindun zhuwa, zubo gan dangji ji la soba ruko, bakba la soba tiso, na jik ta chu jiang undu lugu zindong la soba ji ji ruko, tene zubo gan ya wata ngudra la soba tuyendu ji tiso, sendu ruko ya tiso ngu sa tibu ruko ji, chima kandu ji la soba, ngu na la soba tiso si ruko, tene lugu nyom zudu jik ji luwa. Lekka le nye mendo pa, doi gul samsang zi, nyobde do yoroko, o tiso samdo res. Ka gom je la soba, lu le cawa je la soba, tiso cama la chudega pen res. Tene, yang natsa kakye la, kakye zogman de zubo ge, nenga kakye kane yang chudega pongo le neso yor, pe xana ceba gan chudega la soba, doa bendo je la soba, chamba jabdeba la soba, tene nata mei la soba ge, ne yoba, tende tam je la o, chudega neka mulo pongo go, dendren zha jere, tene, doi gane xena tiso ceba yoroko, jik cawa chewe gane yana, Tis zubo chuji la soba. Tene sa kan tosa da namshi jangar chisa dendri kapsala zubo madri na chorogo. Daba chui dina yang chui la soba, hyonra ji la soba, zubo nore la. Dendri chadu daji yudu nega lu dune, dendri zoji da nenga chimbo renga. Tene chegi tata sunji ki tisi shukba jaji yorogo. Zubo la soba chui chadu nom la soba shukba jaji, nom chu zorogo. Soba rikba tanya na nom chu zoji. Dendri yin chadu nom la soba shuk. Nom la soba shuk chadu pa shuk chale da pumbwa ya botong. 농구 네바드서 파 바비보가 주는 룰 파심주 대차례도 단 농구 니로존의 뜻이 대야바데 지시 조존의 뭐마이는 짬발라서바 쇼는 세마가 짬발라서바다 야는 내가 짬발라서바 된다 쇼는 파 좀마서 파시 된다 전에 다 간다 주바제베 가서 쇼니 세서 성르고 담보 쇼 되네 니 되네 파시 짬마서 어 된다 그 고름 조지나 되네지 루크 베킨에서 파 센저지다 롱라서바 민폐 저다 다들 변도 좀 보는 거고 된다 이서도 추제 차례다 주바제
1: 아진아

0: 교수 터발이 담바 망한지 괜가 다위장 쇼다 인하시나라다 터지도 당지시나라 당지 모레 진가 드니 치니니 콜리나라다 위쇼스 장슝 뇌체라 도지 괜가 드니 바다 두바케 신 바치 콜리 야나라 치바 제 송 주 디 지 교선 주이게 경아 교디 교지 녜시니 녜시주 녜시디 녜시거 선지 지지 콜리 인자 괜가 더 콜리나가 니가 바다 두바케 다신도 디셔서고 챵라 드링케 자케 치죠 콜랑 오르시나
1: Tene taa tarangki zakatsib yu xuna, tarangna pu metalu dawa chukbui cipa chua, jeda dunpi cini yabi, riza basang, kama saga, jungchuk sami, chuchi tamnyu, joba dhubza, pomto no wabda hachi xatu, tarangamgu na jayi nangori. Ngaro chuzo chua tan shiro chuzo ngaba nila dosu tun saam kaal. Saani po yosu chukje, za penpa, jungchuk sani. Naani po yosu chuyuni, za nima, jungchuk sami. Yeni po yosu chuksoam, za dawa, jungchuk chuni, tayindi pu jiloto xio tsar.

0: 用龙车年整理工看给龙车节材料个在零散这些
1: 妈妈
2: 哦阿米妈了
1: 你看看东西
2: 哎呀妈妈

비 셰리 헨비 마초제 힝지 류렌당 창주 뒤조제 반찬 뇽타야 년선 요구 솜네 류보 무토바 쇼나 카테 조타샤구 가서 차라동비 지 사모롱이 시리삼 멘지 낭메도 쇼나 류보 무토비 낭초 찌르트나 카테 엔다따라 냐구바데 징네 뇨토 차라야나 창준 뒤비 자동 전산 요구바다 닝니 도사데 랑도 마데바 야나 류 담보 냐니 고워로 효찌라 쇼디 쭈빠 쭈빠 야나 고용콘니 살란제위 진토 노체 원고시그 솜네 란산 뉴초 카브라 찡니 레코르 잡아 야나 메옌제 타니위 멘칸도 샤니 멘주시그 옌네 힝지 류린사드 도낭시그바디 딩상 시송제위 데뷔토 힝지 류린단 제위의 사토 겐제 살롱망포 준체 메바라 튕기 요바다 가히제 롱세 랑인나 힌디 류린세니 데다 냠도 제시 데주시니 사주 가보세지요 원장 리치키비 디엔코 낭살라 힌디 류린 야츠케와다 나차마와 찬유케와지 요바마제 다동 소칸당니 제시다 냠도 데디시제 찬유응아위에 체롱조스비 겐바응아주진네다 카미네 타힌 토와 기제 네바당 류보 몬초 켄츠 이자셰구 옌야 대탕게 마담미 년다라 류린 사위에 체이데 케잔네 손장아치 파르도 촌진셰 귀힌 사다나 포체지 코보 쳬르손네 조바 베바소 주보 마데와 뇽스지요 나네 뒤츠 롱보 쳔비 힌데 류린 사지메 먼스비 힌데 류린 셰슈도 녜상아 옌제 코유도 뒤츠 롱보 냐차시나 dāndā chālhābū yu, gārdiye lūnglīn jīyā bākbā, gī sāmbā, bākbā, xū sāna, chāgā nāndu nyācā shībīyā tūnzī dānggū yīn, yāngchū dāng bācū gā nyēngā chūngā yu. Dādōng lūnglīn māsū bī ngūn lā chāngchū zhōmīn dāng, dōn jūmīn, rītū yūmī jī lā yābō tā gūbā jī yīn. Sāngi nāma zō, gōntu sāmbā dēn nā hīngchī lūnglīn sū yī jī chārā tūng jūmī bī gōr dē rī.

0: Singing to Bunaba Kungazon. Tata Chichi Singo to be let in the Ner. Bajon Long Chin Yin Chin Lee Kong, Kamke Long Chin Chia. Natang Yi Jupi Hulam Hibi let in it. Drinker let in on Dinjin Hibi Kundrena. Bajon Yigazi Jon Chair, Ding Shi Zong, Ru Jon Dani Talon Xiong Wei. Lop Chin Tuan Matabi, Nayun Sha Yasa Dukin, Tirin Sandra Yen. Tirin Sandra Ner. Bajon Maril Lop Chin Ni Tuan Bi Homa Hirre. Kong Tomara. Lop Chin Chia Gotin Rimdu. Xijia Rubi Ni Gunla Yang Zun Jia Bobby King Ni. Nayun Lop Chin Bajika, Sun Xiong Wen Yuan. Wen Jiang. Kong La Xijia Rubi, Pantara Drubi, Sun Xiong Xipu. Dadong. Gazi Jia Lang Zhou Li. Lam Du Xue Bi Ning Dop Xi Jiang Yue, Ji Kong Gi Ngo Zhen Nang Xiong. Diri. Bajun Long Chin Ning Chin Li Kong Kam Gi Long Chin Jia. Nga Dang Ni Ju Bi Xiong Lam Xi Bi Li Chin Jia San Gui Ba. Tsering San Zhub Jia Pasa Payul, Ding Xi Zong. Rau Zhong Dal De Song Ni, Kong Lop Chin Ren Du Jia Cua Dang, Xia Ya Sa Du Guo Jia, Dam Ju Zha Ri Xue Bi, Qie Jie Xin Ba, Ga Si Xia.
1: Zhe Song Zhu La Gong Gang San.
2: Oh, Gong Gang San.
1: Yes. Nan Zhu Kho Du La Kiran, Lop Zha Tan Da Tuen Du Lu Wa.
2: Ri.
1: Ma Zhe Lop Chin Lo Rung Tang Bu Ne Jie Jie Di Cha Cha Sa Du Nang Du Wa.
2: Ri.
1: Lop Zha Lo Rung Tang Bu Ne Jie Jie Da Cha Cha Sa Du Cha Ge San Lu Jo Lu Wa.
2: Ri.
1: Di Kandai Si Kho Lu Na.
2: Ta tarangi sa ta nandeji ta kuyo ki shukin sa nai ta ta pami shukin sa nai tenzi tepdu zambu ta tewa sa nai ta tenzi
1: su ba la
2: ta tarangi na chungdu nusum ta nandeji tsonli tole ni ta gashin sa nai ta tenzi su su mayba sa tenzi shukin bali yo la ya tarangi na nilong te chokki na yu zamba pachong miri lotu chindu lotu ta nandeji ya gyukcha chunga ra tawa nisum ki tenzi tenzi lotu chime nang ta nandeji su su chasha sartu yo bai jiya yo bai ta nandeji
1: si ju rwa
2: kodoy na tenzi chunga la tenzi tarangi ta titan jo yo bai gila 네 다들 자샤서 되기 돌아다 콤바스네 담보된지 뒤뒤서 뭐 표현이
1: 됐어. 노트에 저기 저기 양식 숄레스 좀
2: 숄레스 버리.
1: 리디 디디 정말 가릿 된 거 주이나.
2: 아, 다 다스 노리 에 사고진나라 롭지 그지 좀 망보라면 도가.
1: 네.
2: 다른 게 다 롭쇼기 뒤뒤는 이제 망보 있지나 봐. 어, 어떤 게 뒤서는 이제 돌아다는 거 중마서 아. 다 수수는 게 가신 예배 레그들는 게 쇼선 뭐 수수는 게 메시지는 게 돈이 예배 레그치야 상거요. 되는 줄도 봐 다른 게 뒤서 뒤에 돌아지 마당은 지 롭지 능도 있나. 다 남자 거기 가요. 대해서 뭐 다른 게
1: 중립적으로
2: 뭐 교육서 때에서 봐 로드나는 우리 차시하나 뉴딕 세진들이 매봐 티니 인더 로드나는다 뎁데기 고지 송하는 데 쇼치 보내는 데 매봐 티니 뭐 데이트 수익이 다 된대지 그것이 탐지체에서 뭐 로드나는 근데 또 티니 로링 탐보니 로링이 벌써 데이트 된대 또 티니 다른 애는 로링 탐보니 숨버티에 받아 캡상스네 캡오스네 지금 지다 정말
1: 다 단다 대단한 게 토마디 토마다시 주서 딜랍데 나로리로
2: 제제
1: 갑자기 난게 지나는 다들 너무 틀려도 요 말와
2: 그거
1: 이제 아니 럽존 시위에서 근데 간다는 거왜 말아 담을게
2: 어 이들이 다 왔어요
1: 대단한 게 랭크도 줘
2: 네 다른 게 다 다른 총도 있으면 범위 클라 님보스들 치 뒤에 다른 게 있는데 레가 있네 다른 카르 후브르유 텐데 시어라 범위에 다른 있네 다 땡조스네 다 이지네 슈치고 치고요 근데 다른 흐르러 치 근데 럽진들이 망부 민도 티닝에마 다 투딩다는 데 저기민도 롭지 다가민도 소소랑게 랑구치 야레샤 근데 롭지도 봐 티네 다라 있는데 근데 나라 있는 게 맞는데 묘여 다는데 구금 되지 있는데 롭디 나오는 구금 되지 또 다는데 나는가 아 근데 지기여스는 근데 내가 야부리 소소랑게 내가 가신 유비 내가 치해 주는 게 근데 가래 소소랑 나서 랩겨 지리 소소랑 사무 통계리다 소소랑게 되다 하든지 쓰기 근데 인파미 있는지 내 카리는지 티토르타 니 차샤토르 시에 잡죠 있네 다 지금은 있는 게 요.
1: 지. 그래서 급도 미카즈 내가 제가 주고 있는 말로.
2: 다조 미 숨요레 때로고 숨체 티네 다조 숨네 쇼티게 나라이나 다조 다 다랑에 능게 말한 듯한 리승 규열 옹이 랑이 탄 줄롭데 나라 강아요 비즈닝 로바치아 그래서 타쿠즈 바 다조 예물 브리롭데 마무리 요아라 이네 양 탄 이제 예물 루팅데 잡아 요 말이 된가 탄 롭종 이제 슈크치고라 마치 타강난데 친치고 마부통게 봐 그냥 혼자 쓰기요 당한조 독치고 말이 이놈아 팸이 로브디죠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타링 문제 침벌에 가서 롭종 지혜다 롭종 지혜만 수술은 가시유에 빌려가 샤다다 근데 지도 야부여 할지 땡이 콘도 찰레 틸 콘도 친데 다고 좀 롭다 숨 주술 때 리니네 리데오리 제 다발런 이제 수수 주준 소위 주준 선에 동의 지 다 고무 직동 기계 직동 양들이 내가 쇼크 좀 해줘야 돼 롭지 수 롭지 받아라 주주 직직이라 들리는 봐 고무 다발 고무 기계 진짜 소들이 라지 소요아리 소요티니 그놈 딱도 내가 친 게 로링 숨바 건데 시바 건데 튼저 건데
3: 야
2: 대고서 롭도 되니 튼산이 엉에만 이제 내가 이제 두 편보 편보도 다시 하는로 내는로 카리 건데 쇼크비 교 말하는 이제 안 이제 다 튼이 강에 내가 지기요 내게는 땡에만으로 렘냠용 추어라 티샤노로 편보도 사실 건데 저는 이제 가바는 이제 겸 연구
1: 레슬레스 안 단다지 저자 이제 양 거주로 봐. 그래서 당야기 뒤 차시에 양은
2: 유심해 봐. 다른 게 근데 섬길라 다 레그헬이에 투치 닐에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른 게 레가 찍이 돈 로직 섬지기 다 레가 토 뒤에 레투 용내다 뒤에 레투 마용내다 레가 뒤에 돈 안 당보 레가 뒤에 레가 찍 샷다다 치 근데 콘데지 네 소소는 게 다 다른 있네 닐라 차샤서 뒤에 돈 그러니까 가시에서 슉지 보이라 다 등에 어 다 소소는 게 가신 유비 레가 돈 게 치야 레가는 다 차셔는 소소 가신 유비 레가 뒤에 지도 좀 봐 레가 빨리 가지고 가위네 쌤나 조사 수업이다 드리지 나와 있는 용도가 빨라는 게 뭐 민지 총다 늘리 님 경기 대단 대진 좀 봐 다른이네 다 그좀 봐 빨라 차라 친친친 다른이네 콜레가 콜레가 시르 님 밑에 독신이 들이 뒤뒤네 다 자자서 되고 있는 또 얘기 드리시들이
1: 이게 전부 빨라서
2: 대 다른이네 다 있는데 콘조인데 빨라 콘조 다 근데 총이 좀 봐 갈리 콘조 다 오 내가 갈리 가냐 도와서 그 민지 다 빨라 내가 근데 갈리 가냐 도와 다 내가 네 시한 심바 지나서 빨라 노숭기다 어떤 내가 누가 갈래도이나 나랑 내가 내가 가신스네랑 나랑 메어르이 근데 소소 내가 개체면 내가 찍고 나는 샷다 지야 근데 어떤 데 숨고 이어 근데 에 따라 롱버를 샤샤나 맨서 요데 다주다 데리고 지주지라 다주도 미고다 에 카렌디 퉁궁 지주지라 되지 때 퉁궁 뒤 퉁궁 다주 롱버도 근데 조메 강는 그거 친구도 데리가 지나 간도 도와 숨고 이어
1: 아 지지 다디 지나 파일라 뭐지 자자사도 차게 양지 눈바 찍인 데로 봐
2: 그래
4: 大大姐姐孙一边林七的呢北京龙池阴池里空看给龙池家我当你举笔修了一边林七的人我当七空俗家看俗跟我村没去当局里的现在来咱们家初级人的吧大大姐让别他家两本修的跟着茶都可为跟现在牛呢特别准这所龙个修班的的家庭孙给南大娘修那我陪的大家姐姐举笔修了人们我是 Gadi hee zhuyue.

0: Cerin Sanju Jia Lo Jin Rim Di Ni, Sim Jun Jia Lo Zhu Ka Ji Da, Zong Li Za J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in Bu Re Su Tu Ba Xiong Yue. Xi Lu Nin Du Nie Xi Lu, Kong Lo Jin Rim Yue La, Rang Ni Jia Pa Sa Pa Yul, Ru Zhong Del De Gang Chu Pa Sa Yi Bi Gong Si Qiong Qiong Yi Zu Di, Pa Yul Jia Qi Din Tuen Kong Ka Ji, Li Nyan Xie Ni, Xie Cong Xie. Di Na Kong Ge Nguyen Ni Yue Na, Jing Ni Rang Ni Jia Pu San Nguyen Ju Xiong Yi Gong Ba Dang Bu Di, Bu Tu Ba Xiong Yue La, Payul jia yume binda namla li qi qiong qiong xi po wa yang quan jue.
1: Qi su tan de ji lang ge da ruo chong de ge de suo zhe zu duo
2: ri
1: li ge zhe zu ni de.
2: Ta dao zu ni da rang ni dong zhou ge luo de long de zhen ba ni dong ni xu zu jiu ri. Ku zhen ba wu ri na zhe tian zhe ji lang ji suo. Ti zhen ba ta da nang du ni de de qin ne 김사도가 티티드드기 폐지 티니 자신의 튜니 강스 극조의 유미 튜니 강스 쪽도 봐 티니 총리강도의 칼이 갑조 간지 유미 티니 이제 돌아 심죽 제일 우리 이제 민자대 이제 돌아 이제 도난식 집 지도가 어디 그좀 봐 티 총리 갑조 들릴 때에서 물어 민자 수행도 고조 일 다수롱 롱만을 민자한테 튕고내리 숙제 우리 와리 시티나기 이제 망조를 독리 지니 숙제 부여 말에 신뢰진 숙제 부여 말 다 다른 게 민자니 수 건설하는 야 뉴 티니 종점 혼조리네 자신의 초위 주준시 동의 돌아의 편토는서 다그즈니로 약의 통신의 빈궁스이라 그거 기준상 딘제스들을 망보려라 다 혼선님의 티 다그즈니 퉁고 망보려라 이내 진이 메버스네다 미주낭마다 실롱벌 종니 춘에 다 우리 종무 종사만이 연계네 뉴스만이 다 우리 춘이 이게 봐도 다 이제 삼밤에 없어도 레어 대다란 게 원상에 차신 이제 나라는 기준 뉴엘 마존의 야 뉴 만앙산인들 연계네들 이제 퉁이 강네들 자 콘솔라 오늘 콘지 좀 생기
1: 다 티나 삼밭디 所以差不多了满足的跟他说呃其实我给这呃牛总经理把他给了哦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다이너리 디 제고야 산로디 컨테이너
2: 아 다다라네 누스힐 아 다다랑이 냠용스네 다 럽존 치세고 다 럽징기라 럽시우디나라는 일 다다랑기 아 차샹나 다다랑기는데 분자스네 숙지분들인데 돈이 강조조는데 숙지부로 요아마라 이제 좀 봐 장님들이 지지는데 지구를 군데 군데 쉬도 숙지 좀 매버치 다다랑기 소소한 게다 뒤지기 이제 이게 가방난 게 있는데 페이지에서 뭐로 에 다들 돈이 강조 극적으로 매 좀지 근데 있나 티니 티니 총리관 갑주 근데 다 그미 티니 돌다 소소한 게 심주장 제일 로직도 다 로니즈 티니장 신이라 테다랑이네 콤바드마서 두두두뻬 섬보르티니 인데 문드로 멘지 소르 주야르즈네 고니므네 조이 히니 로티부르이네 탈레야가 인데 뉴티게 스지 주야다 텐조데 마시데 미차샤 축치부이 마르디 이네 중중인데 바 텐조레 카르 치그위에게 니룩 잡상르 창도가
1: 힌데
2: 좀마데 다랑게 미칸디 뒹규메 미카게 칸디 짜규메 티니 총르 칸디 야규메 미 오기 레 칸디 주규메 티니 강게 우디 칸디 뒹규메 잡상르 냠도 하코도와 테다랑 그 두두두 카렌타 냠뇽서 대지히드잖아 봐. 티는 다랑이네. 무디는데 소소 뽑았어도 맞지. 무디 티샤네. 다 다랑이네. 롭좀 치기열 다 리체르고 있는다. 강반이 티기야야도가. 근데 이 티 다랑이네. 로링 탕번이 로링 수바다라. 롭지 수즈 롭지 후샤다다라 녀. 티는 롭지 쇼데고라 티 소소를 레고 그 치기열.
1: 네, 뒤즈라 마디야.
2: 근데 롭지 진진낭도 있네. 로링 탕번이 로링 시바살라 진진낭이 앙 수번 지상 청년이.
1: 하. 네, 다 대단 진네. 롭좀요. 니네 양지. 뒤즈 돌아 마담세 양.
2: 근데 생각이 안
1: 들어.
2: 다 소소한지 롭종은 이제 다 마치 네모르스 들치 신이 자샤카도 침벌스 들으세요 다 라스스랑 자샤사도 체외는 롭종 야고 용민도 왔습니다 근데
1: 도가 내가 직전에 지금 마용이었어
2: 근데 얘는 리샤라 미치 수스템나 가신다 수스랑 레가티 장비 지동스네 레가티 장비 가신스네 다 수스템나다 고 레가티 치아스 미스템슈도 요나 내가 근데 지네 고 정화를 용길
1: 네 레스데서 다 단다디 벼라소도 이내리 단다 스멘소도 다 그냥 좀 개구니 저거 봐 근데 얘 레가티
2: 내가 친게 다 의봉 김장은 이제 당 티니 딱도 롱바란 게 이제 타는 데 미각돔니 미쪽께서 열 티니 엔럽진 로마 각돔니 맞음라서 열
1: 아 나스테 니스타랑
2: 스로
1: 제
2: 딱도 티니 에 카레 티 멘제티 시선보다 티니 멘제티 용법스네 자 집상고 되어도 유교고 년가 시켜 티니 딱도 타조 긍족 파스 생기디 총다수 긍족 파스 생기대 딱 수해하고 딱도 당부 당부 딱도 초범이나 근루 파시 초범시 하리.
1: 라브라디도.
2: 대코즈마 나사라. 나세인즈나 봐. 다 다즈 우리 레가 친게 망자 우리 퓨리
1: 보라. 와와와.
2: 부장이라. 대콘즈라다 이제 초범 근능도 다즈라다 우리 수수 팀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줘야지도. 다즈 초범 근을 근축스 다 우리 퓨리 다 이제
1: 줘서 이라. 다
2: 파스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버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쪽 수수 롱반 유비 이제 초스도 줘야서 다 다즈 초범 근을 이제 다 콘즈라 카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이 초근 뒤에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쪽 뒤에 강주 파스 전에 강주 파스 올리는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1: 아, 링아.
2: 링아 요리.
1: 네.
2: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상 다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데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통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다 민자 대진이 직치 민자 대진이 수수 직종 티니 상 대주 민자 대진 진 카레 공지 십시 된지 Tini tepcho chee sambur, tini sangda beo tini suyo. Tini tukchini nega jik suyo yore. Mezi tinzo takzun ta, sibin suyo gyugje tinzo takzun nila ta lungba sinar ta zangzun ta sibin ki tungu lak yore ar. Ta sibin tiki pe chee sambur. Ta tujin chashin na chungri gandu ka mikke ne ta, shu ne ta, yang nindi kimzang chung ne ta, yang kimzang kar gyo ne ta, sibin masang jee shan yore ar. Tini de zamba ta tarangki chungri kapcho ta kan duwa sam, tini tarangki sibin suyo de lo, sibin tiki kosu. Tini takzun ta ara di ngema ngema takzun lu lu yuru yore. Tini yuri zamba, oh, ta 차셨나 우리는 이제 예물로든지 별을 용해내서 차셨나 별학스인지 여드라 아시면 코를 별학스는 굳이 마음을 하고 오는 도가 굉장히 가른다 우리 별학이 이제 내 말하는 수주 링네 여아리 이내 중에 링네디 또 우리 무튜니 가리 균지 속도 지나다 뒤 맞아 이게 다뒤 간제시다 동 동해야기 이제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네 무지 하고 여마라 대 다른 게 녹선 그 어네 별학이 차셨나 우리 이제 야기 나는 차셨나 더이 혼자 바이두 속도가 뒤는 녹 차와 이내 저도 좀 봐 별학이 별학이 루주 있는 숙집 돼요 말이야. 굉장히 그래서 코타는 그 로규 건도 샷다 말아. 퀴저래. 다 나랑 녹성규. 네 차신나 게릴루든데 별의 용에는 어 별아스 노르제다. 그 수준 그 조단은 이제 그 좋아하는 이제 요래. 그 법단은 이제 레버고. 그 로규는 이제 요래. 근데 스타트는 이제 또 수야게 다라네. 심축스네다. 다랑 심드스네다. 근데 시 최신네 이제 요. 다 나랑 다다 내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저거 다저 롱바랑는데 별아법이야. 또 롱어 야자카시야. 롱어 동작시네 이제 로규 요래.
1: 별아디 메인 가수래.
2: 다저네라 별아디네 조별아스 요래.
1: 조별아.
2: 어 조
1: 직직
2: 나르베 어 직직 나르제 티니 이로 프라데 내가 숨소여레
1: 이
2: 렉바치다 딩지치 티니 에자 이다 다 딩스네
1: 모디스여레
2: 딘디지 고 딩디스여네 다 카레니디 미창메 다니디시 카레 베제시 도시 제렌가 콘토버시네 안데 미창 렌가 겐디 수수 뉴니트네
1: 야 베조르마
2: 티니 베조르 디스윈 샤유 티올레네 다즈 롱반이로 다 인데 텐점 니드노 바 텐점 양네 치게가 인데 마 인데 퇴근기 잘라 슉치부 여라 그냥 근데 배주지에서 뭐 티닌다 망작 별학선 수요래.
1: 딱
2: 망작 별학선 때 다수 민 거라 건조 망작 별학선 별학선 다요. 제 건조 파세 망작 별학선은 양 민들 링차로도가 티닌서 봐 건조 망작 아락선 다요래. 티니 다수 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저 별학선 기대 우리 별아랑샤 티닌다 망작 별학선 기대 지역급 잘라스냐 저기니 총대 수들치 다 건조 롱베인다 망작 수요라. 그래서 우리 다수인다 롱바 천나나 망부 여때도 되고요라. 이내 뒤 퇴공스네 근데 슉집을 요마라 인더 치예급이 뭐냐 버치부 통제리 우리 두다 고 망자 혹시 대권 녹스 심죽스스네 양 거리 싸버 있어요 아리
1: 로스스
0: 저우 베라타 로 스빈 답네 세린 산줄라 키 증아 키위 팔제 통콩지레 공기 통콩데니 조시비 망이토 부당 상소 망초제 라니뉴데 셰총시바데 율디 망초지 나듀제 메도도 이외 디당디총 공개효 나랑당 공 신열시데 강주 파시 튠지라 디위 양비 총람 초인버시 원나 콩라 튠지 와젠 진제라 카디 교탑당 롭친 튠비 샤야사듀 신킨초라 기기 윤데 유담시나 디나 Bajong Lungtin Yintin Le Kong Kamke Lungtin Cha Nga Da Ngi Ju Bi Xulam Xie Bi Le Tin Nang Di Gor Xiu Jin Bi Chie Jia Meng Tu De Sin Nang Ye Ba Xia
1: Tiran Gu Ni Cha Xan Chik Cha Xa Sa Tu Jin Ni Sa Bi So Jik Ruwa
2: Shil
1: Da Di Yin Du Jik Da Tiran Gu Su Xan Jo Gi Tuan Zai Yin Ne Ri Ruwa
2: Shil
1: Tiran Gu Cong Di 지기양 람도 듀 마주 다든데 간 투데 나니 위베
2: 예를 타샤샤나 아 다주운다 다른 가서 데 총비고 망타지 통기 우리 타 로브젤로마 야 예 로브젤로마 텐디시 망다용 근데 차샤사 되강라 친 테니 공주의 능력이 다 미라 토당치에 마당하시네다 테니 소소 염용 마당이다 테니 다와 니숨 테니 랭가 망아 있는 로직 텐데 친서 봐 차샤사 되고 지지 야 너네 다 차샤잘라디 소유와 말 민도 다 로봇 쿠샤다 지기 민도 테니 니데 공주 갈리 카테기 쓰기 총리 강라 디 괴고 민도 테니 쓰기 봐 네 텐데 인디서 봐 다 다랑이네 네 머시데 탄디 총리 강라네 다랑이네 테니 오 텐지 도와 섬기 네 다 다랑기 텐줄라 테 머시데 강이 레아 칸테치네 강이 치중 잡상 요아르 되는 다랑기 강해직 채우는 콜로빠 모신 버치 다랑 무투고 딱 그르사지 그르 기회는 다랑 티랑랑 탄 다랑기 다 소소는 게 되네 다랑기 알아야 수행이 총리가 그르주 체이도 봐 강해 가서 탄 다랑기 강해 차셔는 녹상 그 그래 네 탁강에 레레 니니 여러서 조야 인도 방에 차당아 랑네 조모도 능이 고보고 능이 있네 조가 주는 게 여러서 치야 섬기여 다랑게 나타 카레 레가 고 체인 사를 때 이타니 샤다다 치야 섬기여 다랑 차셔네 올 티샤 레가 치드는 바 니마지로 또딩 다 네 또딩 찍조 샤다 저금도 틀라고리 체 니네 다 그브리 때 수수에 류보에 미자주라 때 다랑이네 쇼 탕가는 나랑 다 공진이 수치 수에고 수 총링간도 그거 한데도 테니 잘하고 양트리고 메고 잘하고 총링간도 때문에 저 무슨 어 경제 그게 처음인도 잘라디 수혜야 돈의 주민도가 미 잘라기 십주 돈의 주민도 틴데도 십주간데 제일 틴이 거기 잘라 차선 시빈 다도 시빈 오도는데 타는데 그 녀자 시에기다 뒤즈나 다왕알 요 말이
1: 대
2: 다왕알 하 콘트 춤레 콘트 자 틴이 콘솔 어 제라 니르샤다 조아 틴이 제 코 머리인데 양이 뒤즈 삼바 지고 제고 가서 어디한 콘솔가 미 동도 그 둠바 슉 잘려고도가 틴이 삼바 춤지고 컵 줬으네 자 자치를 지치를 주길 대 다른 게 이제 타 어 내치니 레가니 타 나니 중내자 망내자 근데 내가 하인 하고요 요 말이 안 내가 치다 네 중내자 망 내가 네 샷다 치 내가 네 양 중내 가슈리 때 망내 양 내가 네 산이 심바지 있는 용기라 섬기열
1: 글쎄 등산 벽에서 가진 내리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2: 리
1: 양지 상다 벽에서 다 망불 봐
2: 리
1: 뒤인도 아니 양 전제다 전제 발이 양지 그 전제 저러 봐
2: 리
1: 저랑 그 삼단이 왜
2: 예예 또 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가리 소소를 찍고 뒤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어 잡어 내가 망보 여라 그냥 이 스빙을 차시하고 있는 네 딱도 인데 스빙티라는데 총리 강나 야 퇴된 거라 딱도 론니 좀 있을 때 심주 채우이 제선으로 다 된다 스빙이 좌이네 저 스빙이 냐르자 치에기나라 니주 칸데 퇴메다 야다 샤다 소이나 다티샤 총리 강도 퇴차 퇴다 로직도 주요하래
1: 그래서
2: 봐 스빙이 딱 이제 좌다 이제 야외도 좀 봐 총리 강 땡조 쉬고 싶어 태워 줘가 다 다닌 진단 아버님 나닌 진단 아버님 다료 진단 아버서 대 초도 집어 주 시봉 각도 없니 들려야지 좁지 무슨 소송
1: 시작 어 시담대
2: 어 진짜 좀 불여
1: 아 제제 레슬레스 다 단다 민에 강에 제시도 가지도
2: 다 다랑 탔는데 달로 튼 사도 치에더니 근데 로드 치면 탔는데 시 차샤사도 챙겨 좀 봐 다 망우스네 다 텐데 돌아 강아 쉬고 싶어 도가 다 다랑이 차샤는 소전에 갸지부 동에 있는 도슈레 티들이야 에 니게 숨게 트레지 미드 넘바 네 지금 그 약도금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에 소자인데 다랑 소다 네 인데 숨게 되게 작게는 게 다랑 소소는 게 그든 봐 에 로트 미드 넘바 미 다는 숨게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2: 와스치다다 미요 미드 넘바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트는 또 사죠 소들은 냉미를 락즈는 데 길리스 소소데 시에서 소저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를 당은 다나 표용 마찡에 치 낭사 능신들이 잡상에 대해서 표리기 퉁군들이 잡상에 어 정말 유효하다는데 저장기 등주 토번데 수토의 맞지 티트 차샤나 진이 시계거는데 차샤나 이제 동약이는 이제 심슈진의 유
1: 예스스 그래서 다디게 지금 마음비게 차진이네리
2: 정도로
1: 봐 제 그래서 지난게 지난한 신다 차샤서도 나니 열어 그래야 양 신도베 가면 가리나
2: 아 따다랑 따 에다 냠뇽스네 따 탈템부지요 따로 숨점다 차샤서도네 주주선바 따 그러니까 가래 이제 네 중세 교대 롱망소아 당에 팀마롱나 네 이제 자샤서 되다나 친아 에 야는이가 튜니강 친 튜니강도 레고 뭐 주는 게 되게 자샤서 되지하섬 때 삼루 때 뭐지도가 되는 좀 봐 가래 핵이 즉 죽네 핵이양 핵이 간데 많아 핵이 치에 핵가는만 곧 저야에서 차도가 되는 맞지 봐 내가 한신 소소랑 북삼 요요시도 소소랑 게 내가 들 어떤 게 갈리 가서 카네다 내가 들 땅아 가 발지 가서 가서 채우네. 내가 내가 그 샤다다 치아 좀
1: 된대.
2: 자 소소는 게 섬죽스네다. 소소 로자티 때문에 그거도가. 제 로자티 때문에 그 티니 소소는 게 자자 당부 조예이나 품질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티니 소소는 게 잘라디 소소요라. 소소는 차진 컨디지나. 소소는 게 내가 소소는 간 지토기요나. 티니 소소는 게 ti lega chiwa la gyurim kandiji dogo yu duwa tin chumri gandu goyoko kandiji duwa tin chumri gandu ti dan susu rang dan rik jawa khasi duwa rik jawa tinzu le susu rang burdu tunpa kakji ye tinzi tola yanji minji chumri ta daishi yu duwa tin shatakda nang goyo gila xie maashin tiri kasa nda lobdun loma nda chasha sato mangta chuchi nda tinda tola nyamnyo dala shimju maade maa maajiwa che tinda kwa hara huru sudari chewa sudari duwa tinda yinzi zamba kari nda libju maayong

0: 근데 많다고 지도가 사람 같이 지는 어 근데 로비 근데 치마 좀 나야 근데 뭐 도르 교마 좀 그랬어도가 다 내가지네 소소랑 다 이제 로바 있는 탐보랑 같네 맞자 되는 자서 뭐 로바 나고를 찾았나 괜찮 쇼에 있네다 되네 로 내가 곱시 자게 인도 이네다 다 튕겨 있는 찾았나 우리 로바 있어 내가 돈도 로바 있는 마셔 보세요 내가 내가 좀 내가 내기 건지 지당어 지 양치로 선수 로바 메 로바 강에 가서 지는 소로 지는 로바 인도 좀 미치고라 심지 로바 다 각시 티고래 내가 곱세 장문유치 레고 콘주 구단과 딱딱마디오치 데텐데졸 니주 마무라도가 텐데진 인디도 봐 텐데 로터치미 인디시 텐데 카샤샤스도 인디 봐 냠뇽이 망 냠뇽문데 슈슈 요마라 텐데진 봐 냠뇽데 에나 소소 냠뇽지 찰레진 부시사 텐데 소소는 로봇이니 샤다다 자 로봇은 레고 곱세 자기야 소더니 샤다다키 텐데 소소는 그 촘리던도 자라디 소리도 봐 대시 소더 샤다다 치에서 뭐 신이라 데네지 샤샤스도 그 괜히 지적이면도
1: 레슬레스 네 인가 절레이트라 차발람도 추디디로 멤버바
0: 레슬레슬
1: 드랑게 에 섬든디
2: 원조용에 드시면 되시길 레슬레슬 타스터지 생일로 보내봐 데링켈레친 참 되는 유저지 레칭디

0: 아니요죠.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전나 답을 던 그지대. 가 쳔버리고.
1: 오마지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뇨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지
1: 오게 아클리폰가 가진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즈 쳔부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나 미비 주엽잔라 로브정 샤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모 여다 천안자 다다 니 심빌린 첸티나 베종 롱칭 닌칭 리콘 강기 롱칭제 시비란 이치빌린 첸디시 ngaji san jun yin chi chi du tu do ngan chi len chen nian ba ge shi xue
3: xi bi zhong dam
4: xi bi zhong dam
2: le chong zhe bo zhe men cao de ren ge xi bi zhong dam xue zhi du chun nu dong chu yi bei ba duo 장초이 리버시비 존톤톤 제시지힌 코메도 도비 동추지그 논라 베파 춘초마 제디디어시 니마제 베파 춘초마다 동추카라야 더와나 야파 퍼파 파지 츠지시안에 당두뒤 타른 장촌니 온토가 르베체다 타운시 베바 춘초마데가 마자드치 로론소소라 땡아 이완나
5: 두도 nga nan don du chin ri shi mo mong go chin ri ga mo mong go nga ga on tu don che ka go do ra no la ya zo mo zi wan nan don du chu ri ge shi ga shi na nga don ju no pon ju wan na so pa ge sen la ni chu ri Na yu mi na, nga gong gong du do kaa na xe la ya dong Si mu ma yuwa na lu po da chun na la bo wa na dong du chu ri Yu mi na, nian bo ma, jian bo ma gan da pa ka la Si di di, yuwa na chan chan yi go da nye so yi wa na dong du chu ri Si mu zha mu yu ri Be ba di mi ya, nga do pu za nyi ga dong ju ma ri Di mi da ro nga dong chao de nong ge de bu ge ma de ri nga la zhong ye ji nga wo qin zhe yi zhe na de ri chuo ji chong nga ge dong chao de nong de mo ji du do nga mo de xi ge xin kan ji
2: xi xi ri bei ka bei ba chun chun ma ge ge cha de gong de dong chao de nong la de mo ji da yin zhuo zhen xi xi de ri bei ge gong la de pa sheng le de 동치카가 도라카라 도시 르베던 조금만 있는

新南南巴都阿路冲出不冲不错天地林前冲这把想转打新天的这把这就看想转起行冲不冲不错大眼目

0: 관계 롱친제 초두지 살리팅 세지도라
1: 세지도라
0: 용초비 당주 조카르타 님비 로톤 용지 조자소
1: 창양다뷰 세지도라이 切了抓把米金板盆。

0: 可怜你们现在在听个嘞啊来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了是 다 딱바 참지제 나라로도 치타제 아제 고 맞제다 딱바 못해나 심 죽도아
1: 나는 안 못해나 니에 대봐 키랑게 컨트스 켄중에
0: 나 쇼게 못해나 니 세제 야 렁도다 봐 키랑 도도 심 죽도아
1: 다 지디 나나 니 군예 작사 차를
0: 봐 더 잡아내자 더 잡아내자 근데 이 나 저 망조도 고쪽 되라 대닝 400개 슈준디데 하자가 망도가
1: 네네네네 너도 배차 샤비나 공매 참진 코나 공판들 쇼배 참진 코나 특린 줘
0: 셴라 참이거 랑기 마제베초 셴라 머미거 랑기 제베초
1: 랑균 랑기 주당 캐바인 신균 흘러 쇼당 개와이
0: 치자오 뛰양 제마레 능릉주 뛰나 자오메
1: 파탄베 르바 서치 게임해도 룽 자카르보 기스룽라 머구
0: 셈상보 코도 연나 람상보 뛰투 영에 제바레
1: 오늘 이 망조기 그 중에 도저 네 매별 샵에 눌부란 해도와
0: 따라래 도저 마냥 공배 동외 견지 나도 참아 여다

타냐게 문고 주스 때 도모살라 답네 티 트위터에 주게 요나라 빠지 독독기 담아 버리 잠바 고푸마 오시지 도탑셀라 우 다샤쇼 샤네 셀레 제 유쇼 잔다 셀레 소쇼 제슈 셀레 제 테 미바 마리 후바리 스파군기 구타리 시네 스파가 좀리 마시티기 라쇼마 다하지 폴루긴 중산 단다리 제 저부기 롬본 단다리 아 고생기 잡간 단다리 루고기 목한 단다리 샤켈비긴 도반 단다리 따동기 티센 단다리 아 리자비 토마말로 나가 생게 토줄면 다시 고포 생게 토줄 나짱롱 선선 너주리 고양다기 생게 토줄이 토다나 생게 토줄이 고양다나 짱롱 선선리 메시나나 토줄 메소리 토줄 메소 나지니 야미 생게 토줄나 먼덕다 후달란도 달간샴나 페메 히드로토비 토마 리자발레니 말로나 고포 멘비 달라 형나 먼덕 생게 토줄도 존 자히 생게 토줄 셀바티게 르셴게 트예 간토리 나쟁레 즉시네 달란간도 셀바트로 쇼탑타르고 줄루타니 뉴로 요르기 갈로남라 로데심지시네 고타 토마르다 잔세 고퍼피에 레온 셀밧 로듀큐베게 런데 샹넘듬도 기타라 트런데 싱게 토르게 피에게 샹넘듬도 런데 소 레슈제

Dorka

저러 시기 담나 저보 라만가라 샤디나 라노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키시 마나 마죠 나 파도 마통 조사 마 내자 바 마통 조사 마 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문고 파기 총머리 트르테르 라나 고비 의기 라키 히키비 비 투라 투샤나 추트 제르 보스 바티 게 야다데 테니 쇼르 노토 에바살기 잔데 추라 고비 캡기 시쇼 에고 쇼 마니 다소 마나디 고 킬링 조 파파 자미 히 키네 히비 비 투라 투두두 제 파요 노마 고파 데 쿠다라 오르 도제 세자 마마 줌보 주타바네비 파당캄나샤 레스솜나라 소바타네 레트르길키는 고카빌레 파카니스고 네트르미 파데 셰샤츠베기 둘라 코나 두기 포고솜나 토비유자 히딜리마토메비 둘라 타곤솜다 캐디쿄르 캐디쿄르라 타마치시노테 파도토도 테네도와타 후틴토리도 디다토네 토무토라 소바다 호샤나크튜드 제보셀바 빌로나 토바시 비파시토리 구비 무보티 골라

0: 내 슈기보 용나다라고 어반자네 타비보 뉴롱다 유고 어떻게사 타비보 뉴롱다 유고 어펑포 히체비보 뉴롱다 유고 어사지롱롱비보 뉴롱다 유고 어사카라 떠나보 만판들이고 얼렌참호 뚜리보 탄레다마오 어푸쿠세샤두보 달레다리고 어총노보 유카보 달레다리고 어 답에나 보자마 오샤비다나고 샤카치기 히트도 님 아다테고 샤르구즈 르히본 잠레다 두고 더마비 자샤보 신고즈 되고 신고즈 후행본 잠레다 걸고 위뉴로 자르기보 노보즈 남고 파치도 존다보 자소즈 주고 히히오 런쇼도 바타 냠테 젤론 판다 라소바 창니기 야미 싱게 톰베 셀바 나쿠달란 로주 두타지네 다다샤쇼르잡기 샤네 당지쇼르잡기 제슈 타소쇼르잡기 람다리잠비기 타만니 주 두타지네 효 니마티 얘기 이텔라 타울링카르기 사샤리 카트 토랭 셀비 님보 팔라메쇼 카르보 미셴가데 페낙슨 보테 주 타데기 노토 양 뉴롱기 유라혼네 뉴롱제르부 롬볼라 탑기 샤셰즈 지다 지바 게샤랭기 리마르 나바쿄라 고로 디타디조소 너비 대샤나 메초칼레 케브여치 긴제 초터기 콜로코디지 사타그릉 만쟁 사타그릉 만제 묵니 딜라셴보 만제 묵니 딜록셴보 만제 묵니 딜리토소 제르부 코디 제르부 몽옥슴 타지 롱구 땅모 단더 땅데 미르라 토비 롱보 덴고보 파디 세송데 롱구 땅모 단더 테타후랭기 세송데 다하다토리 토라 조초리 시두리 토라 두초리 니탈리 토라 타초 시히나메나 산니자레 샤비기 둘라 야미승게 톰베 서바 나쿠달라도 다저기 미카창 솜난 좀비 땅마도 준잔베레라 털레 롱쇼 송 어 나소히네 허니마티 얘기시니 도 남자랑게 잠다 마죠 응어른도마 마두 잠음남고 마시 리지탄라 마셔 탕자금베 마두 어로서치 마토 잠미미카 마수 르빈고체 마비 야룩힐라 마토 똥룩힐라 마타 로보서기 마곤 야소서테 마보 퍼신치 딩고 마두 머신샤 알로 마두 레이유베게 둘라 도훈유게롱게 사셀리 예메게 마타 만다 토결문고 나서 동라장롱 승소 맹라 토결문소 예미승게 토결설바 나후달란로비 둘라 팝 다르쿠트카게 차타테니 저르 현나 라기산통 노슈체바 따브 따야 누르팅게 셀라 니마세레 타게 따베게 둘라토 예미승게 토결설바 따찹코르소 을라게 힌로비 둘라 파티 또 후페난다마 휴고티난 쿠칸르다베 모카르텔라 탄트세도 카송송다 궁무옌라 제비투 소자카르보롱게 쭈다유바 르 퉁잡카르모 본조탈라 탑칸링가 셰송 따다 몬볼롱게 드비투 라틴카르보나 판남자조 조 토궁무옌라 친다유바 도훈도와라 칸카슨도조 진제힌다베 가즈가 다가도라 알롱코라 유바 밀라멜롱코라 유바 가치차르게 토모 토무살라 토다 유바 따이지자베 파파토 소사메미콘데 냐다 유바 다나후라 소시다치 헌도와 따포텔라 로니샤샤 쇼기 담다 준이라샤 롭라샤 다이 따동텔라 티바 따동 칸자 승게테네 칸슨 유디 진다 에다 따쿠든다 급슈테네 다냥테 기다 착세 다마 요 휴격텔라 티바나 네 휴격간 문자 타도지
1: Kongla sempati ne dungki chere dhan tu chungwa la pa pi lingro, muro siya na pi zonki li chi xeab ki pa tiri, li chi xe nga pa ti, jimi li chi na mantai sen juri.

0: Jachiwis inga namba tsama kamzang. Ngani pejo lungchen nyenchen likung. Kangay lungchen je santa chichi lenzen ke gengen lozang nima yin. Tene lontun goma ganang la. Ta mingi na yalin chui de. Ani mingi sheni dang. Ani mingi ngogu goni ye na. Ngui ming da tami nyi yo ba ganang ni. Tene ngui ming siya di goni kandre ji yin ba. Tene ngui ming yin da mingi ko cegin rabo de kandre ji yin ba. Tiso te. え、だ、なんぞく、ペジマンボだ、ジャニー、ドディジてね、モチシバテレジ。てに、だ、今月地じゃたんでに、え、なんぞ、サンギがドアスんだわけよ。てんでるトマ、あ、てに、ドアティスにこれにまさひんドディジ、ぞじてね。あ、あね、田んぼで管理せなた、民具死にてますんよ、ビカスラ。あ、あね、民でダプラマンぜなんじてんたちもんばんじてて、もんばせびし、軍備民とダプラんぜせに。え、てね、ランガキビンドラそばてそこのな。チェケスマンなんひ。 아니고민세한데그아니민강다가이나라랑소소그다이그취대옌다만리바아니에사브라지코땡그요레스땡이들다땡주모드바테아다민그드니시리조어데차데바데시다텐데이바인자아니카데간소그로미리그쇼존데그노아니민세야데마다바이나아니
1: 刚刚的牛肉肯定就没得事，对的。但是当刚刚从罗米里这里过，马西天过啊，这里马西把点在一千里啊，你给下马西吧，点过啊点，也跑路不给给下个吃大嘴巴的，你点过的吧？点的罗米这个啷个三点的，也拉大嘴巴西吧？他们买一把个大特气，抽的嘴巴的啊，你给下当啊，也给个叫的吃的了哇？点的了他给下当也给个叫。
0: テラティニランクサンディでパダチバラアニケチャダイゲゴノチザワチビクチャナブジカンレセディアニミンセアディチャディバリテンレイバインザタガシルテンジュンゴーティンビクミンセアネリジメバインナチュカンダカンヤナテソラランナソトトンマインバケテニゴーテンシェチテニアダイナマルチュビクミンセアディマダバインナアニガンソティジュンゴタンツワゴノナアニランクサンディでイヤパロポラアニパダチュビカスラ Ani dati ko lipra chikurun tri mtapa. Ani pengi bo kanda kanki yin paru pola pa goda tri yun pika sila. Ani yana tiki rumu tri di ba yoma na ngansu ta kudala da la soba katini liji nanjo la soba tesoko kuru yin paru pola da tri yun di la. Ani tata chiko tri mtani yin paru pola kwa atino longro wata. Kwa nzonro wata. Rangi sanja ki ten cheta wa yin paru pola. Ani ta mtri pa ki tenri ki ta kanga da nyora mabu jin jungri. Yang gisa yang. Ani yel dan tuichi korupa kal dupi ke tenze ke risji bi ke chiti so de yin paru pala ane datu yun bi ka se la ane hachang ke tere kali chimboji treba tenze ten yin dire ten tata ni yin na ta nganso ke chikanda ka an yin na ya ane teso la ranansu so ke tomo ma yin ba ke ane min re reji pa tapa yin ba yin zang ane min te la tene tab debo ke goni yin paru pala ane dati ko treta bi ke tenze ke tere misa ke kola ane ba yuwa res Ini nyimba di cerita sendiri ta, mila ngok guni yang ngimi tami nyiwa bagun, ngimi sehati di kodin de kanada di jari sehati. Ta ngimi di kodin de setan kalau ngaco yun tak guna, tosu tosu kuru jatuh mandah di nyiwa bare de. Wenja ta cawe chani ku cijo ku pesi tentang mandah atau matul si chani mandah mebar. Ti ini lata, dekat selata, ten tela tomar dajar wa kangi, ranyo lata ni cuci tomo main bar guni bi ke, dah nyaja, yang nanti ni cila. Ani mi cila ngaco ngimi sehati. Te te la tomar daja wa kanji ranyi la tini chidi tomo mayi ba goni bi mi te tini ngimi ku koden ku zonra wash. Tini simba de chire yise dili wo na ta mi ti ku ngimi yinda mi te chi ta go na kore tini chegi ku zonra bo te kare yise ba yina zo te ta nyishi. Chi kare yise na mi te rangu daji ku chidi la toma jebi ki mi kare yise. Matul, minta rang daik tela, thoma jaw min main ba, tiang ni tela daik yang dah yang kor tadi pati ni cina, ane ko, tada ko tasa ke daik je, ni butuh je tni, ni min cahmuru aje, tni tu, ni min nanti ni caca tambo di cera jenah, minta cuit tela thoma je min cina, ni baru kahre isena, cuit minta thomi join kres, minta cuit tu pa thoma je min ba mazeh, daik cuit Minta je tomin juiyan keris. Tapi minta je tomin kini juiyan saya dulu. Cute, orang je minta je toma ke tenden keris. Tapi dia tu cerita na, dah je dia cerita na, minta je toma ke tenden keris. 배창이나 사다 버린 소리 많이 나. 사신 TV 그 니보 대. 사히비 그 미드지 토미 된데다. 사히 TV 니보 대창. 대다 버겠다. 차치 되니도 처리해서 되네. 아니 님이 이미 님이 인다 민게더니 아 참 지지겠다. 세틱 존어 버대. 근데 이제 인종 그래. 와다 대처해서 되라. 아 공 그더니 혼된 그 아 되는 안 되는 절대 아 좋아 가지 줄 거더니 사히님.
1: 진주 체만만데 팀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진다. 생겐 체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라산 우미 치다리. 총자 리시 중지 체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쉰제 생게 부위 시송고.
0: 다 드랭 가로스 가스 바바 히지 치르자 다 미라 모 고리 미미 타미 니에 바가 나니 아 드니 다 타밍 세야 데 간레지 어 디고니 시게 다 타밍 세욘디로 시탄 칸 미 칸다 칸이 나야 아 드치레 세디는 간손 로아 미르 거드니 아 똑바다 하롱 로여로 와 똑바다 드니 자그드니 다이데 졸 프로 파타야 바 마토로 파타 먹이 바 랑치즈 고 미 고 드데 바데니지 아 마시바르데로 와 때문에 시탄 칸 미 칸다 칸이나 고로 파 파타야 바 이제 타미 히비까지 아 타미 세안데 에 파타바 짠지 미지 그들이 줄 고하는 게 매바리 원하던 데이까지 땀이 있어야 돼 간대지 고하는 게 바래 있어 봐 있나 땀이 고딘 데 민게 랑크 토미 다이 데 데리 예히 그 민데 여반나 어더니 땀이 인자 아니 고 배차게 데이 데서 땀이 있어 인디 데데 니 미나야 데데다 나와 나와 찌리지 고니 따피 그 민데 땀이 인세니 다 대상 시지 기반 뭐가 담이 될 텐데 진짜 기 자기요. 대들다 니까지 대대 니 미나야. 대단 잡아던 잡아. 대니 잡아 잡아 매나야 다 간다 자 그때 되는 지 파타야 봐 이마에 다 대라 담이 세기로. 니까지 일단 니까지 고 대대 니 미나야. 니 민세 될 거 대대 니 행거로. 배잖아 사히 다음 비가슬라. 파타요들 사히 민다 요르데. 아니 다사기 요 사히 티바데야. 그럼 사차디어와 뇌지 다 왠전 디 담이까지 니까지 된데니 미세기 진스처리세디라 된데다 미테 토마가 다이 요메나 토마가 주요 마엠비 진스처리 공이 미세기 빼차게나 사세기 미테 빼차게나 나서 메톤다 되는지 다 야바이나 아니 지르지나 된데니 많이 봐라 된데니 많이 봐세디라 메토데 된거마 상이 말해 상이 말이대 이제 걸었다 사히바 따야 봐서 와 어디인들 니까지 되는데 니 메세기 세기비 진세토데 미테 토마가 다야 야나 토마가 주에도 많이 배지지 다 배차게나 러다가 잡고 승계다 비지라 승계의 힘이 그 미테 러다가 잡고 그랬더니 소차 승계에서야 되긴 거 이미 차기 승계의 힘 받는 건서 백개 고만다나 승계에서야 미테 러다가 잡고 승계라 토마 따비기 미시 Singehi big mintela tin radag jabu singehi patia tomo mai bako konigir. Jede vinja radag jabu singe gumi te nanso mahi tenko yik roa m o stok chimbo, m shihu chimbo, then m pa chimbo, m topsal chimbo, then de chila, any singe sea minte patapa, ina? Any chirizana, tap tees, tisola, singehi big minte, metal and swimbang in a mean jede vinja migan and mimi man, tummy rays. Tat jinse kare seva ina. 고 땡이 많이 받잖아요. 땡이 많이 세들 너나 뭐데 싱게히비기 미드지 토마가 나게 많이 받아. 워나 싱게히바 미드지 토미 다게 가르잖아. 라다 잡어. 싱게세야 되려와. 마도 뭐 말해. 예, 토미 다게다 라다 잡어 싱게. 진세 때라티니 뭐데 싱게니 많이 받아. 뭐데 싱게니 많이 받아. 레데 왜냐 콜라 싱게히고 미바 따바자. 따바테야 니까서 타코 진지게 지어봐 여봐라 콘라 진지시바 싱게시드 르다게 잡고 싱게시드 톱단 니바 안데라드 타와다 어르다 소만금 잡고 잡지바 디인들 못해요 톱단 니바 하장 그 침보 여봐 싱게든 라에 미 진세데라티니 아니 콜라 싱게기 미데 이어니 노 콜라 싱게시코 따바자 디인들 코 디까서 타 싱게시바데 못지 따미드 차바 얘야 빼나 빼마 히바다지 나서 보모그노로 빼마히바다 베리그 보모그노로 빼마세야 미따바데 마모로와 디데 빼마히바게 미테 덴고마로 토마가 다게르 가르세데 메토지로와 메토 빼마세야데 메토 빼마세야데 빼마히비 미테게 토미 다히르

Drop

0: 오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칸노 무이 드린체도레 세테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도마티 고테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스냐레 진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토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네 준지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상 체계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체계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서 뇽르 낭투기지

주번아바츠 자시 뉴준체비 뒤산더 자시 샤와 강당 강접정 자시 리롱 따더 녀와야 자시 쇼비 문진더니도 자시 겐군 거체 자더디 자시 담이 샤샤 초더바라 자시 시비 로레 샤더동 자시 지구삼든 접으면

0: 날선기
1: 로바나바초 고리에나 베지 튜머만이 비에 치료 린힘 나주로 모망제 초이 니당소 강래 춘태바다 예체기 농도엠 등세라 망초제 고라바다 샤주이 땅대당 냥조른 제바소 치취 피순 초보유 라바르도 등게다 체치위 고리에망부 서점니 해당 해인바리 난등송저지증리 주저지에 나바사바 해주유 第一处彭家街南坝村啦，对该门闸位门南街人堂给大瓦塘，门前大瓦树